0: 9월 28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금과 은의 처녀패스하공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추석 명절 잘 새고 오셨죠? 물론 먼 길 다녀오시느라 피곤함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 만나고 온 뿌듯함이 피곤함을 충분히 상쇄시키고요. 모처럼 이런저런 걱정 다 잊고 가족들과 함께해서 오늘 아침 다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여요. 6101님께서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고향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마음은 자꾸 뒤로 갑니다. 대문 앞에 서서 우리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드시던 어머니 모습이 눈에 밟히네요. 떠날 때마다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시지만 홀로 들어가실 빈 집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조금 더 오래 있다 올게요. 아하, 그렇죠. 아, 명절 때 자식들이 와서 북적북적 있다가 이제 떠나고 나면 그 빈집 좀 많이 허전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부모님이 올라오는 건 어떨까 싶어요. 조화금님께서는요.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했더니 몸은 회사에 왔는데 영혼은 아직 고향집입니다. 아, 컴퓨터를 켰는데 일할 마음이 안 켜집니다. 아무래도 제 영혼은 연차를 하루 더 쓴 모양입니다. 그래도 현미님 만나니 위안이 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러블리터 가족 여러분들 많이 비슷한 마음이네요. 그죠? 마음은 다 부모님 계신 고향에 두고 지금 영혼 없이 아, 또 차츰차츰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참 현실이 그러네요. 그죠? 조화금님 그리고 6101님 사연 고맙고요.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 동안 고향 다녀오신 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 계신 곳의 풍경 이야기도 좋아요. 정말 뭐 바쁜 이야기, 너무 한가로워서 심심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다 함께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 편하게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릴게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 제가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1: 베이글닷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희자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9323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이고요. 9827님께서요. 현미 언니, 저는 오늘까지 쉬어요. 어제는 딸아이 터미널까지 배웅하고 돌아와 집안을 돌아보니 딸이 누웠던 소파에 먹다 남은 간식 봉지가 있고, 아유, 딸아이 방문을 여니 덮고 베던 이불과 베개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많이 허전했답니다. 객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딸이 짠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쉬면서 대대 청소 중이에요. 청소하면서 허전함 달래보렵니다. 아이고 참, 네, 아이들 왔다 가면 그 빈자리가 더 희한하게 그 왜 똑같은 자리인데도 아 저기 방금 그 녀석이 누워있었지 또 자는 모습도 아무리 나이 먹어도 왜 이렇게 이뻐요. 급하리 칠님 대대 청소.

하시면서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노래 또 따라 부르시면서 화이팅! 네, 허전함 달래보세요. 저는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김현자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친정인 부산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오 이제 경기도 이천이네요. 남편 최애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같이 들으니 좋아요. 부산 왕복 운전한 남편 고맙네요. 아, 아이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그래도 오는 길 막히지는 않았나 봐요. 지금 이천이시라니까 남편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자님께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4637님께서는 저는 택배 물류에서 일하는데 4일 연휴 쉬고 오니 어? 송장 폭탄이네요. 아하, 며칠 동안 끝없이 택배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쉬고 왔으니 열심히 일해야죠. 일할 때 신나는 노동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유, 그래도 쉬고 왔는데 할 일이 어쨌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우리 일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노동요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으쌰 으쌰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정미경님께서요. 송대관의 차표 한 장 청해 주셨습니다. 한정남님 이세진의 아, 잊을 수 없어 청해 주셨고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0605님께서요. 명절 내고 어제 늦은 밤 도착했는데요. 삼남매 엄마로서 명절 지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알아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명절 지내고 어제 늦은 밤 도착했는데요. 삼남매 엄마로서 지금 해야 할 빨래가 넘쳐나네요. 어이구야. 벌써 두 번째 세탁과 탈수 중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려니 당 떨어지네요 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가족들 만나서 좋고 정말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또 그 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 다들 또 현실로 돌아오면 빨래도 해야 되고 밀린 뭐 일들도 치러 뭐 정리해야 되고 합니다. 0605님 벌써 두 번째 세탁 아유, 아침부터 오늘 화이팅. 당 떨어진다 그러셔서 제 달달한 도넛 선물로 드릴게요. 7624님께서는요. 저는 연휴 동안 주간 이틀 근무하고 야간 이틀 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휴가랍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없네요. 꼭 어디 가야 하나요? 그냥 아 열심히 연휴 동안 일하셨으니까 집에서 그냥 푹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밖에 나가서 집안에도 커피가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사러 잠깐 바깥 바람 쐬고 집에서 푹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624님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어떨 땐 정말 집에서 그냥 계속 쉬는 게 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임병숙님

께서는 현미님 추석날 차례 지내고 식사하는데 94세 어머님이 다음부터 제사 지내지 말거라

다 헤아려 주신 거죠. 어머님 말씀대로 네, 다음부터 뭐 다른 이렇게 요즘은 차례 꼭 그렇게 막 네, 제 주위에는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병숙님 고생 많았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장경희님께서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청곡 주셨습니다. 구문서님, 박재민님, 125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저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정해 주셨어요. 좋아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장성옥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맞아 딸과 사위가 끊어준 KTX 택시를 타고 남편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위가 서울 사람이라 시댁이 서울에 있어서 경주에 사는 저와 남편은 이렇게 추석이 되면 하나뿐인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역귀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몰고 일찌감치 출발해서 여행삼아 휴게소마다 다 들르면서 천천히 왔었는데 이제는 차도 막히고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웬만하면 장거리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기차를 타고 온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딸에게 주려고 만든 명절 음식들이죠. 제가 밑반찬부터 각종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면 딸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아빠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무겁게 뭐하러 이렇게 가져와.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해오지 마.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말은 저렇지만 제가 해간 밑반찬들이 너무 맛있다고 말해주고 제가 만들어간 명절 음식들을 통에 나눠 담아 시댁에 가져가는 것을 보면 딸도 제가 해준 음식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올해도 안 해갈 수가 없는 거죠.

0: 서울역에 도착하니 연차를 낸 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딸과 저는 서로를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소리칩니다. 엄마, 아빠, 여기에요. 여기, 여기. 딸네 집에 오는 것은 1년의 추석뿐입니다. 설에는 추워서 못 오고 추석에 와서 열흘 동안 머물다 가는데 착한 사위가 잘해주어서 이렇게 오래 머물며 귀여운 손녀딸과 지낼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장인 장모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눈치를 준다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겠지만 성격 좋은 사위는 언제나 싱글벙글 말끝마다 어머님, 아버님을 살갑게 붙이며 저희 부부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처음에 둘의 결혼을 반대했던 게 저 혼자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땐 경제적 여건을 먼저 따지며 못마땅했었는데 그땐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모였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를 설득해준 남편한테도 고맙습니다.
1: 아, 직장 탄탄하고 사람만 착하면 됐지 뭘 그리 따져. 둘이 좋다잖아. 우리 딸이 좋다는데 우리 딸 못 믿어?
0: 그때 남편의 말이 저에겐 큰 약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하루 동안 시댁에 다녀온 딸이 홍삼 세트를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빠 엄마 갖다 드리라고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오신 김에 한번 날 잡아서 식사하자고 하시네. 제 눈엔 고운 딸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한 사돈 어른들입니다. 어제는 한복 입은 손녀 손잡고 다 함께 경복궁 구경하며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한우 갈비도 먹었는데요. 이제 추석 명절은 지나도 우리 부부의 추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장성욱님의 신청곡 양지은의 좋구나 좋아였습니다. 홍정화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저희 엄마도 그래요. 이젠 뭘 못하겠어 하시면서도 87세 연세에 물김치부터 이것저것 밑반찬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만 마음은 아파요.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굉장히 잘해서 고마워요. 아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다들 그 외동이들이 많아서 명절 때는 어떻게 정말 다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도님께서요. 현미님. 추석에 손주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오래오래 살아야 돼? 제가 왜?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없으면 명절에 갈 데가 없잖아. 아이고.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였구나 싶어서 진짜 오래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그럼요. 그 아이들한테 할머니 집 명절 때 뭔가 특별한 날에 우리가 가는 집 그 참 의미가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그러니 아, 오래오래 살아야죠. 네, 사셔야죠. 설순주님께서는요. 저는 이번 추석에 부부싸움해서 가족 모임도 못 갔네요. 유유. 그러셨어요. 아이고. 속상하신 거죠, 지금. 유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또 그럴 때도 있죠. 싸울 땐 또 싸워야 돼요. 모을 걸 참고 또 싸웠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가족 모임에 가봤자 더 안 좋았을 테니까 잘했다. 무슨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거, 이거.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명절에 이건 또 지나서 그렇지만 명절에 또 싸우는 집들도 꽤 있어요. 아, 왜 그럴까요? 9249님께서는요. 명절이면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시댁으로 차례를 지내러 오세요. 작은 어머니께서는 시댁에 오시면 끝없는 자랑을 하시고 가시는데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으셔서 침묵만 지키신답니다. 작은 어머니가 다음에는 자랑을 조금 덜하고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에이그 에이그. 그 작은 어머니가 좀 딱하네요. 아이고, 이게 진짜 자랑할 일이면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이야기 안 해요. 네, 이거 그냥 딱한 어머니께서 이미 그걸 파악을 하신 거죠. 묵묵히. 아, 구이사군님 그러셨군요. 네. 서울로 역귀성하셔서 딸과 사위, 손녀와 함께 지내는 추석 이야기를 오늘 아, 장성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연 속에 따뜻한 사랑이 정말 듬뿍 담겨 있었네요. 1년에 한 번 추석 때만 서울 오신다고 하셨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아직 며칠 남았죠? 오늘 사연 주신 장성옥님에게는 한우족탕과 도가니탕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3420님 신청곡 주셨어요. 고향에서 어머니도 뵙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아 너무 기분 좋아 에너지 100% 충전한 기분입니다.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신청합니다. 아유 이 노래 들으시면 고향 풍경이 눈에 선하겠어요. 아, 네.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아, 징검다리 건너갈 때 손을 흔들며 네. 딱 이 고향에 이런 이별하는 장면이죠. 3420님 커피 한 잔 드리고요. 신청곡 준비했고요. 3132님의 신청곡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이어드릴게요.

0: 대학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2175님께서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 명절 동안 쉬면서 찌뿌둥해진 몸을 풀려고 공항교 다리 밑에서 하는 댄스 수업에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 시간 동안 몸을 확 풀고 올게요 하셨어요. 아, 좋죠. 많은 분들이 모이시나 봐요. 댄스 수업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몸을 확 풀고 오십시오. 저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은가은의 전국 8도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 계시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출근 정체는 평소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정체가 풀려간 도로 위로는 다시 오전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성수대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장수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우 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익산 장수 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익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다른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9월 28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정찬화님 네, 신청곡이었어요. 김정환의 존재의 이유 함께 들었습니다. 2991님께서는요. 현미님, 추석 명절에 맏며느리인 저보다 더 바빴던 댕댕이 뭉치가 명절 증후군으로 떡실신했어요. 손 꼬리 치면서 손님들 반기고 손주가 빵 하면 꼴가닥 쓰러지는 척하고 온갖 재롱을 부리느라 힘들었던 거죠.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우리 뭉치가 오늘은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하길 바래요. 뭉치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요 녀석이에요. 옷도 너무 이쁘게 입었네. 아주 똘망똘망하게. 네, 강아지들, 댕댕이들 역시 추석 명절에 바빴죠. 심지어 우리 집 댕댕이 루디는 용돈까지 받았어요. 아니, 정말 귀여워요. 이 댕댕이들도 가족이죠. 예. 이구구이님, 뭉치야, 손, 응? 뭉치야, 빵야. 귀여워라. 아, 맏며느리시군요. 2991님. 아이고, 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뭉치랑 잘 쉬세요, 오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여러분의 애창곡, 추억의 노래 많이 보내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핫지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실라

0: 내게 좋다.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가을 햇볕에입니다. 보고 싶은 너, 가을 햇볕에 이 마음 익어서 음악이 되네. 말은 없이 그리움 연그러서 가지도 휘는 열매. 참다 못해 가슴 찢고 나오는 비둘기 떼들. 들꽃이 되고 바람 속에 몸을 푸는 갈숲도 되네. 가을 햇볕에 눈물도 말려야지. 가을 햇볕에 더욱 나는 사랑하고 있건만 말은 없이 기다림만 쌓여서 낙엽이 되네. 아, 저녁해를 안고 누운 긴 강물이나 되고 지고 보고 싶은 너, 이 마음이 저물어 밤하늘 되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영남의 지금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김남조 시인의 가을 햇볕에 함께 했는데요. 봄 햇볕은 따가운 느낌이 있지만 가을 햇볕은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죠. 그래서 이런 가을 햇볕에 말린 곡식들은 더 빛깔이 곱고요. 가을에 하는 사랑은 더 은은하게 깊어가고 또 슬픔을 말리기에도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우린 가을에 와 있어요. 0621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명절 연휴 동안 온 나라가 쓰레기로 뒤덮인 것처럼 아이고 골목마다 상가 앞마다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네요. 새삼스럽게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맑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0621님 정말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아유, 좀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그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분들의 노고 정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거리를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연휴 동안 왜 이렇게 정말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다가 버리는지 저도 그건 조금 불편했는데 맞아요. 아유 참 0621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9008님께서는요. 저는 제주도에서 택시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도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술 한잔 하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아 택시 네 기사 일 하고 계시지만 휴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명절에 못 쉬어서 조금 아쉽지만 오늘도 쉬지 않고 어쨌건 돌아오는 휴무일에 술 한잔 하세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제가 9008님 달달한 도넛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제주 날씨가 좀 흐리다고 아까 제주에 계신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 가족분께서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런가요? 송기철님, 최병호님, 882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김재희의 애증의 강 신청곡 주셨어요. 정태춘 박은옥이 함께 부르는 사랑하는 이에게는요. 6379님 9

9362님 신청곡이고요. 0092님께서는 이선희의 인연 신청곡 주셨네요. 오늘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284님께서요. 현미님, 군대 간 아들이 필요한 거 잔뜩 주문해 놓은 것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처음 군대로 택배를 보냈어요. 이럴 때 아들이 군대가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택배 붙이고 나오는데 사랑한다라는 메모라도 같이 넣어줘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성격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톡으로 사랑하는 마음 전할래요. 아드님 군대가 있군요.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는 이 말은 표현 좀 처음엔 좀 쑥스러워도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참 저도 잘 안 되는데. 아, 네. 한번 문자로 이렇게 톡으로 사랑한다고 마음만 전하지 말고 직접 보내보세요. 아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요. 284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0660님께서는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아들, 딸도, 손자도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완주군 시니어 클럽에서 치안 지킴이로서 올 1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0보 이상 걷게 되는데요. 소일거리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현미님의 다정다감한 목소리와 노래의 발걸음도 가볍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와우, 멋지신데요? 취한 지킴이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이 다 다녀가셨군요. 좋아요. 아, 완주군의 그 가을 풍경이 그려지네요. 네, 좋은 노래 많이 함께 해서 준비해서 네, 하시는 일 발걸음도 가볍도록 열심히 저도 방송하겠습니다. 염소 진액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123님께서는요. 현미님, 경북 경산에 사는 러브레터 애청자 김수

축복입니다. 흐흐흐. 이번 추석에는 음식 안 하고 딸래 아들래 데리고 고급 뷔페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요리도 많고 아주 입이 호강을 했네요. 제가 엄마가 쏜다 하면서 큰소리 땅땅 치고 계산했는데 너무 비싸서 손이 덜덜했어요. 그래도 이 맛에 돈 벌지요. 아, 그러셨군요. 뷔페가 네, 생각보다 그것도 고급 뷔페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또 이럴 때 또 아이고 자제분들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천연 발효 현미식초 선물로 드릴게요. 경산에 사시는 우리 김숙님. 8853님께서는요. 현미씨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동안 3남매 짝꿍들하고 손자 손녀 두 명과 시끌벅적 명절 잘 보냈고요. 어제 오늘 푹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놀고 먹은 우리 남편이 몸살이 났을까요? 명절 끝이 약수발로 끝나네요. 맑고 높은 하늘 보며 오늘도 힘내봅니다. 남편분이 왜 몸살이 나셨을까요? 아, 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푹 쉬시기 바랍니다.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염권선님, 남진의 각시와 신랑 신청곡 주셨죠. 그리고 이선웅님, 조일래님, 윤수현의 천태만상 신청곡 두 곡 신청곡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 가요계에 남매 가수가 여럿 있는데요. 누나인 리나 박에 이어서 가수로 활동했던 남동생이 바로 태원 씨입니다. 태원 씨는 미팔군에서 3년 동안 노래하다가 1967년에 컴필레이션 음반에 노래 3곡을 실으면서 데뷔했는데요. 당시 잡지 기사를 보면 태원 씨는 누나와 매형이었던 리나 박 씨와 작곡가 김희갑 씨 부부와 함께 살았고요. 태원 씨의 데뷔곡이 수록된 앨범이 바로 당시 매형이었던 김희갑 씨가 처음으로 작곡가로 데뷔한 앨범이었습니다. 김희갑 씨는 우리 가요사에 정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한 전설인데요. 김희갑 씨가 맨 처음 작곡가로 데뷔한 이 앨범엔 김상희 씨의 진정 몰랐네, 남진 씨의 불타는

연가, 이정자 씨의 모래 위를 맨발로와 같은 곡들이 담겨 있고요. 이렇게 쟁쟁한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 처남이었던 태원 씨의 데뷔곡 사랑아 내 사랑아가 타이틀곡으로 맨 위에 수록됐습니다. 태원 씨의 목소리는 중성적인 느낌의 가녀린 고음이 매력적이었는데요. 김미갑 씨의 회고에 따르면 누나인 리나박 씨는 남자 같고 동생인 태원 씨는 오히려 여자 같아서 누나의 곡을 작곡할 때는 경쾌하고 발랄한 노래를 만들었고 동생인 태원 씨의 곡을 작곡할 땐 슬로우 리듬의 호소력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는 1967년 김중순 씨가 작사하고 김희갑 씨가 작곡한 노래로 당시 10대들을 중심으로 젊은 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사랑받았는데요. 독특한 창법과 애달픈 감성으로 당시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태원 씨의 사랑아 내 사랑아.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364님께서요. 현미님, 여기는 언제나 차들이 꽉꽉 밀리는 외곽 순환고속도로 송내IC 부근에 있는 공장입니다. 아, 꽉꽉 밀리는 교통량만큼 우리 공장의 일거리도 많이 밀렸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손을 놓고 있네요. 그래도 현미님 목소리에 위로받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구, 그러게요. 일거리가 많이 예, 이렇게 또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또 너무 일거리가 없으면 일 많을 때 좀 힘들어도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좋은데 어쨌건 이제 명절 지나고 또 일거리가 많이 그쪽 공장으로 가길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화이팅. 7909님께서는요. 귀농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포도, 대추,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아, 이제 출하가 다 끝났으니 아내와 둘레길이라도 걷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어디에서 농사지으시는 거예요? 아휴,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농사 이제 출하까지 다 끝냈다니. 둘레길 걸으시고요. 저는요, 화담숲 4인 입장권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화담숲 건의로도 좋거든요. 러블레터 홈페이지 선물 받기 게시판에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9월 28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송가인의 물음표입니다. 명절 후유증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홍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용담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매송에서 팔곡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광명역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나들목 진입램프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상주터널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557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연휴 끝나길 손꼽아 기다렸어요. 가족 아닌 사람과 영혼 없이 친절한 대화만 하고 싶어서요. 뭔지 아시죠? 잘 알죠. 너무 친하고 끈끈하고 속사정 많은 가족 말고 그냥 적당히 친한 사람들이랑 겉도는 칭찬하고 안부 묻고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쉬고 왔는데 더 피곤한 베리 타이어드한 월요일 아침 딥한 대화는 피하고 서로 좋은 말만 부탁드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NCT 위시의 노래입니다. Ode to Love.

박명수의 라디오쇼 한 주의 시작이죠.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아주 저 상쾌하네요. 그죠? 예, 이번 주에 또 추워진대요, 여러분들.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예, 무한도전 의상한 형제 보면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건데 이걸 아직까지 보세요. 송세현님, 예. 아, 집합을 보라로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걸 확실히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치를 보내셨나요? 용돈 많이 뿌리셨나요? 예, 유건상님, 예, 많이 뿌렸습니다. 아, 명절에 일하고 오늘 쉽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아유, 명절에 또 일하시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0017님.

0: 보통 이렇게 저 명절에 일하면은 회사에서 막 송편이나 이런 먹는 거 좀 깔아주는데 그런 것까지 안 깔아주면 참 서운하죠. 예, 예. 깔아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도 지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예, 달려야 됩니다. 자, 월요일에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송일국 씨, 송선미 씨, 그리고 우리 또 오랜만에 사강 씨와 함께 합니다. 어떤 연극인지, 도대체 어떤 욕망이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뭔 욕망이 있길래 전차까지 끌고 왔어. 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일국, 송선미, 사강 씨한테 아, 좀 궁금한 거 있는 분들 또 인연 목격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전설의 고수 세 분 모시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쇼 선정 픽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오랜만에 좀 그 동년배라고 하긴 뭐 그렇고 같은 90년대에 좀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90년대 중후반의 청춘 스타 송일국, 송선미, 사강씨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2: 아, 이제 전설의 고수 하니까
0: 예, 예.
2: 점심 쌀국수 먹고 싶네요. 아.
0: 알겠습니다.
2: 죄송합니다.
0: 아니.
1: 죄송합니다.
0: 아니. 저기 좀 가만 좀 계세요.
1: 맛 좀 봐요 한번 오늘.
0: 예, 한 분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도 세 분 다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가죠. 한 분 저기 쌀국수 잡수고 싶다고 하신 분부터 인사. 아니. 먼저 입을 뗐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2: 예, 안녕하세요. 배우 송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그대로네 정말. 관리를 얼마나 저 심하게 하는지 예전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예요. 예.
2: 아니. TV에서 아내가 예.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0: 예.
2: 당신처럼 관리 안 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
0: 아니,
2: 배우가 아니 피부과 좀 가라고.
0: 예.
2: 그럴 정도라니까.
1: 예. 왜 그래요, 선배님.
2: 아, 진짜.
1: 피부 너무 좋은데. 예.
0: 알겠습니다. 자, 아내 자랑 그만하시고요. 자,
2: 이번 사랑해.
1: 왜 고백을 난데없이 이런 데서 하시냐고.
0: 이런 분이에요. 예, 생방송 떨린 데서 할 얘기 잘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선민 씨 오랜만이네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0: 예. 송선민 씨죠?
3: 네.
0: 예.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요.
3: 송선미예요.
0: 해피투게더에서 예전에 저 사우나복 입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 네네.
0: 얼굴이 그대로네요. 뭐 이렇게 뭐 살이 찌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그대로예요.
3: 아니 저도 예. 뭐 애 키우고 이러느라고 예. 좀 망가졌다가 요즘 네. 좀 열심히 관리 좀 하고 있어요.
0: 아, 망가졌었어요?
3: 네네 그럼요.
0: 지금 관리한 거예요?
3: 네, 관리한 거.
0: 잘하셨네.
3: 요즘. 네네.
0: 돈 좀 쓰셨구나.
3: 썼죠.
0: 아니 관리한 거고 안 한 거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3: 그럼요.
0: 예. 자, 그리고 예,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또 인사하셔야죠.
4: 네,
0: 예.
4: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준비하고 있는 배우 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사강 씨 반갑습니다. 예.
4: 반갑습니다.
0: 사강 씨는 예전에 저 신인 때 사강 씨 신인 때 그때 코미디언 시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드라마 찍고 그럴 때 자꾸 몇 번 봤던
4: 맞아요.
0: 예, 직접 친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대로네요, 정말.
4: 선배님 그대로세요.
0: 예, 제가요?
4: 네.
0: 아유, 속은 다 썩었어요 지금. 예. 자, 우리 세 분 너무 네. 반갑습니다. 예, 90년대에 청춘 스타란 말에 좀 어쩌세요? 어떠세요? 송일국 씨. 송일국 씨 어쩌세요?
2: 지금 2020. 90년대가 사실 저는 예. 98년에 공채로 합격했거든요.
0: 98년?
2: 그러니까, 네, 그게 실제로는 2000년대
0: 그러네.
2: 초반.
0: 아, 그러네.
2: 90년대 아니에요, 저는.
0: 아니네.
1: 저도 아니에요, 저도. 네.
4: 후배님이세요, 저도 후배님.
0: 96, 선민 씨.
3: 저도 96년도에 데뷔했으니까 2000년대죠.
4: 저도 96년.
0: 아, 그래요?
2: 이건 90년대 후반 아닌가요?
3: 아니 2000년.
0: 끝까지 그걸 또 이렇게 뒤로 미루네. 사람이 끝까지 미뤄. 예. 그럼 제가 제일
2: 저희
0: 선배네.
2: 모두 다 70년대생.
0: 예. 저는 93년 데뷔거든요. 예, 93년. 야, 세 분이 좀 인연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3: 저는 예전에 드라마를 한번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예.
0: 아, 몰랐어요?
3: 그래서,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프로 나가서 예. 처음 본 거예요 이랬는데 가만히 예. 생각하니까 예. 있었더라고요.
2: 서로 신인 때라
0: 예. 예.
2: 그래서 기억을 잘 못했어요.
0: 일국신 기억해요?
2: 기억 안 나요.
0: 아, 진짜로?
2: 네. 누구세요?
3: 거침없는 사랑이라고 예. 오연수 선배님.
2: 맞다. 그래.
0: 지창씨 저 사모님이죠?
3: 네.
0: 예. 사강 씨도 좀 인연 있어요? 우리 두 분과?
4: 요번에 다 두 분 다 처음 뵀어요.
2: 사강 씨 진짜 처음이에요.
4: 두 분 다 진짜 처음 뵀어요.
0: 예. 선배님 아니에요.
4: 선배님이시죠. 예.
0: 어떻게 좀 뭐 친구들도 네. 시키 좀 그래요? 어때요?
3: 요즘 후배가 옛날 같지 않던데.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고.
0: 할 말 다 하고.
3: 예. 그렇더라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0: 그래요? 예. 송영국 씨는 어때요? 사강 씨.
2: 나한테 잘하던데.
3: 나한테만 그렇고.

0: 그렇구나. 내가 어. 내 잘못이지 뭐.
1: 예. 오해가 내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가 예. 있습니다. 예.
2: 사실 뭐 지금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뭐 후배라고 뭐 부려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2: 예. 예.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세 분 뵈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옛날로.
1: 오 진짜.
2: 진짜로.
0: 아 90년대 너무 그립지 않아요?
2: 그립죠. 예, 예. 그리운데.
0: 그지 않아?
2: 그때 우리가 이제 가, 시작하는 새내기였잖아요. 예, 23넷.
0: 한창 좋을 때.
1: 성민이 별로 예. 안 그리우신 거예요.
2: 성민국 씨는 별로 안 가고 싶은가 봐요.
3: 아니, 신인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요. 예, 예.
2: 어떤 고생을 했어요, 성민국 씨는?
3: 저는 울렁증 와가지고요.
2: 카메라 울렁증이요?
3: 예.
2: 아이고.
3: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2: 어, 그럼 어떻게 이겨냈어요? 카메라 울렁증을?
3: 배우가? 그냥 단역부터 쭉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라.
2: 아,
1: 근데 저만 쓰면 진짜 하셨었어요.
3: 어. 아, 정말 울렁증 오잖아요. 그러면. 예. 예. 대사가 머릿속에 있는데도 입으로 안 나.
2: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3: 막 그냥 딱 바보 되더라고요.
2: 예, 예.
1: 어, 근데 지금 선배님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서, 뭐 상상이 안 되니까.
3: 옆에서 더빙을 거 생각하고 옆에서 불러주는 걸 듣고 입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심했었어.
2: 그런 분이 어떻게 공채로 붙었대요?
3: 아니,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2: 합격하고 나서 스타 된 줄 알았죠, 막.
3: 그렇죠.
2: 이제 난리 났다.
3: 막 했는데. 예. 아침 드라마인가 이렇게 예, 촬영하는데 예, 딱 온 예. 거예요.
2: 아 울렁증 왔구나. 네,
3: 그래서 오죽하면 상대 연기자가 야 너 연기 장애인이 하지 마 할 정도로
0: 힘들었겠다. 예.
3: 극복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2: 그때는 이제 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러지 모르지만 그때는 감독님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0: 맞아.
3: 맞아요.
2: 아 캬. 그래요. 우리 그 귀에 울렁증 생겨가지고
3: 스튜디오에서 토크백이 한다고 예, 예. 갑자기 야. 진짜 막 다들 야. 경기하고 막 그랬대.
2: 야 이러고 그러죠. 어. 지금은 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0: 맞아요.
2: 예전에는 화를 너무 내시고 욕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0: 맞아요.
2: 그게 더 울렁 그게 더 울렁증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사강 씨는 오랜만에 저 연극을 하시게 된 거죠?
1: 저 처음이에요.
2: 자,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신 이유가 이제 어떤 작품을 좀 소개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2: 네.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뭔 전차예요? 이게? 예.
0: 뭔지 모르시는구나. 엄청 유명한 영화하고 예. 연극으로도 여러 번 했던 네. 그런 거 잘 안
1: 그 예전에 선배님
0: 보다.
3: 워낙 오래된 영화라
2: 예.
3: 비비안이하고
0: 비비안이 아세요?
2: 이름은 들어봤어요.
0: 어머나, 오메가 너무 하신다.
2: 왜 그러세요?
0: 말론 브란도는요?
2: 그분도 들어봐. 이름은 알죠. 얼굴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예전 분 아닌가요?
0: 그죠. 그렇죠. 왜 대부에도 예. 나왔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0: 대부 저거... 보셨어요?
2: 아니 금융기관에서 나오셨어요? 대부를 봤냐니요 지금. 야 봤죠. 어. 마론 브란도 알죠.
1: 이게 할아버지.
3: 잠깐 뭐 착각하는데 우리 지금 홍보하러 온 거야. 지금 잘 보여야 예. 되는데
0: 아.
3: 지금.
0: 아 그런 거야?
2: 지금 영국영어과 아. 교수님이에요? 마론 브란도를 봤냐니. 내가 왜 봐요 그분을. 예, 아니, 예.
0: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네, 나오셨던 네, 네, 네, 유명한 네. 영화.
2: 이게 영화로도 나온 것 같아요. 영화로도.
3: 맞아요.
2: 그죠? 예, 네. 옛날에 그 주말의 명화에 나왔었어 이거.
3: 1990년대.
1: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영화의
2: 그러니까 예, 예,
3: 그
2: 예.
3: 영화 사실은 연극이 먼저였는데 아. 그리고 이제 영화화 되고
2: 예.
3: 그리고 지금 다시 저희가 예. 80년 연극을. 지나서 이제 다시 무대에 예, 올리는 예. 겁니다.
2: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뭐 이렇게 저 뭐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MZ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0: 블랑시라고 예. 남부 귀족 출신의 여자가 있어요.
2: 네네.
0: 집에 이제 그 시대 때 노예 제도 막 이런
2: 그런 게 있었겠죠. 예, 네. 예, 예.
0: 그 이제 그 남부의 그 귀족이 다 무너지고
2: 네.
0: 모든 재산과 그걸 잃고 그 동생이 사는 뉴올리언스에 가요.
2: 미국에
0: 가서
2: 네.
0: 그 동생의 남편인 이 남자를 만나요.
2: 어.
0: 예. 네.
2: 그럼 안 되잖아요.
0: 왜 안 돼요?
1: 일단 그냥 아, 동생, 만나게 된다.
2: 아, 동생의 남편이었어요.
0: 아니, 만나기만 하면 안
2: 돼. 아니,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때문에 궁금해서 그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
0: 만나서 일어나 벌어지는
2: 오,
0: 이야기예요.
2: 둘이 재밌겠네.
1: 아주.
2: 사강신 어떤 역할이에요?
1: 저는 이제 저기서 블랑시의 언니 동생 이제 스텔라고 네네. 스탠리의 이제 아내인 거죠.
2: 네네.
1: 원래는 이제 귀족이었다가
2: 예.
1: 이제 하층민인 뉴올리언스에 가서.
2: 예.
1: 이제 스탠디랑 사랑에 빠져서 예.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여잔데
2: 예, 예, 여잔데
1: 이제 언니가 오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2: 선미 언니가 와가지고
1: 네
2: 예, 선미 언니가 그 극중에서는 역할 이름이 뭐예요?
0: 블랑시
2: 스텔라
1: 예,
2: 예 그리고 일국 씨는
0: 스탠리
1: 왜요? 아니 이름에서 왜 터지는 거야?
2: 이름 왜 여기도 피곤해? 블랑시 랑시야 그래요? 랑시야
0: 블랑시 프랑스로 흰색
2: 예예예 예, 예, 예.
0: 네.
2: 아 저한테 많은 걸 좀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흰색이라고
1: 하얀 숲
2: 예, 예, 블랑시 이 근데 약간 느낌이 좋다. 블랑시 느낌 좋아.
1: 이름 예뻐.
2: 스텔라
1: 별
2: 예.

0: 스탠리.
1: 보온병?
0: 보온병. 보온병이래, 보온병.
1: 아, 맨날 갖고 다니세요.
0: 아, 참. 아, 근데 이 작품에 처음에 이제 송일국 씨가 캐스팅 된 겁니까?
2: 엄밀히 얘기하면 네. 사실은 지난 시즌 때 송소민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었어요. 아, 예.
0: 한 번 했는데
2: 그때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때 못 하게 돼서 네, 네, 네. 네,
3: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네, 또 연출님이 또 거죠. 하자고 네, 연락이 네, 네. 와서
0: 네, 흔쾌히
3: 네네
2: 저는 송소민 씨 한다고 해서 예, 예. 뒤도 안 돌아보고 했습니다.
0: 아, 송소민 씨를 보고 한 거예요?
1: 진짜?
0: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좀 거짓말 같은데.
3: 넘어가죠.
0: 네. 솔직히 해주세요. 예, 이게 좀 생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송선민 씨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개런티나 여러 가지 다른 거 본 거예요? 작품 본 거예요?
2: 연극 개런티 보고 누가 하겠어요?
0: 아,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3: 이 작품이 예. 너무 욕심나는
2: 작품. 근데 진짜
0: 작품 보고 한 거죠?
2: 남자 배우라면 스탠리, 여자 네네. 배우라면 블랑시 네. 역할 블랑시. 누구나 다 탐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전 이 역할 딱 들어왔을 때 네.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2: 예. 누구 정말 배우라면 한 번쯤 다
3: 욕심내는
2: 역할이에요.
0: 아, 그렇구나. 아,
1: 근데 선배님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예, 예.
1: 스탠리 자체.
0: 사실 송일국 씨가 웬만한 거 안 어울리는 거 없어요. 예, 예. 지금까지. 아,
2: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0: 아, 놀랄게요.
2: 엄청 폭력적이고 욕도 많이 하고 예. 사실은
3: 잔인한.
2: 이 블랑시를 파멸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강간까지 해요.
0: 아, 아.
1: 그런 의미에서 예. 잘 어울린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잘 어울린다면 난 뭐가 되는 거야?
1: 잘못됐네.
0: 저희가 아, 좀 순간 좀 송일국 씨가 예, 아, 물론 뭐 틀린 얘기 아닌데
1: 선배님이 그런 선배님은 아닙니다.
0: 톡톡톡 얘기가 불안해가지고 좀 약간 쉬시고요. 송일국 씨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원 캐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블 캐스트가 아니에요?
2: 덩케 원캐.
0: 와, 그럼 어떻게 컨디션 난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아니 원래 원캐로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아~ 워낙 배우 간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블로 간다고 하면 완전히 팀을 따로 꾸려야 될 정도로.
0: 아, 그럼 이 세 분은 다 원캐예요?
2: 네, 다 원캐.
0: 아, 그래요? 네. 와.
2: 그 사실 원캐라는 게 아니 더블 캐스팅이라는 예, 게 뮤지컬에서 예. 넘어왔지 원래 연극은 다 원캐였어요.
0: 아, 그렇습니까?
2: 더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렇게 오래 안 됐어요.
0: 연극에서는.
2: 연극은 원래 원캐.
0: 원캐로 가야 된다.
2: 원캐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극은 연기가 주고
0: 그쵸?
2: 연기는 사실 배우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0: 네네네.
2: 저는 원래 연극은 원캐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0: 예,
2: 생각해요.
0: 아, 원래가.
3: 근데 또 살다 보면 예.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 보사 담아줘. 예.
3: 네, 그 더블 캐스팅을 했을 때는
2: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것도 한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3: 아,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배워야지, 생기고 배운데. 저런 일도 생긴다.
2: 늘 이러고 싸워요.
1: 잘한다. 그렇군요.
2: 같은 송씨끼리.
0: 예, 예.
2: 송송 커플인데.
3: 안 싸워요 우리 잘.
0: 이게 연습량이 상당히 많다고 이게 네. 그래도 외국 작품이니까
3: 네네.
0: 우리 작품이 아닌 창작극이 아니라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3: 힘들어요. 예,
0: 어떻게 그 많은 데서 특히 일단 카메라가 없으니까 울렁증은 없겠네요. 그죠? 예,
3: 아니죠.
0: 관객 울렁증은 없나요?
2: 연극은.
0: 예.
2: 저 NG가 없잖아요.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0: 없죠.
2: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공포는 그 긴장감은 물론 네. 건강한 긴장이긴 하지만
0: 그렇죠.
2: 그 긴장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0: 아~ 네. 또 그런
2: 말 근데 또 희열이 있어요.
0: 맞아요. 네.
2: 그걸 이겨내고 예, 무대에서 예. 또 이 관객하고 만난
0: 그렇죠.
2: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한 배우 예술
0: 네.
2: 연극은
0: 예. 네.
2: 그 희열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배우라면 좀 누구나 연극을 가장 기본으로 좀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2: 돈은 안 되지만.
0: 아, 그럼요. 예.
2: 저는 그래서 연극을 소음료 동생은... 내고 사실은 한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작품할 때 도움이 되겠죠.
2: 그럼요.
0: 예. 우리 사강 씨는 연극이 처음이에요?
1: 네, 저 처음이에요.
0: 어때요? 해본 지금 공연이 지금 저
1: 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0: 아직 남았군요. 예. 어때요?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어때요?
1: 일단 아직 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대의 긴장감이라는 것도 현재 모르겠고요.
0: 네.
1: 겪어봐야 알 것 같고요.
0: 예. 아, 그렇지. 아직 관객 안 서봤으니까.
1: 그냥 지금 무조건 그냥 아 설레요. 아 좋아 재밌을 것 같아. 뭐 이건데요.
0: 네.
1: 막상 무대 뒤에 딱 이제 딱 나가기 전에 예. 그 긴장감이 엄청 예. 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0: 그래요?
2: 심장이 네. 터질 것 같아.
0: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하겠네요.
1: 아, 재밌겠다.
0: 그렇죠? 예. 우리 저 애청자 송종현님이
1: 네.
0: 사강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월드컵 때만 들을 수 있는 이름인데.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주몽 왕자님 반갑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내와 예매하고 볼게요라고 하셨고
2: 감사합니다.
0: 이보라님이 세 분 피부가 정말 빛이 나네요.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하셨는데 이분들은 배우니까 관리들을 많이 하시겠죠. 2460님은 시돌 쌍둥이 보며 감탄하던 제가 아들 딸딸 세 쌍둥이 엄마가 됐습니다. 올해 10살이라 슬슬 사춘기가 오는 건지 점점 더 말을 안 듣고 힘들어지는데 쌍둥이 육아는 대체 언제쯤

0: 14세 이상인데 14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1: 일단 제목이 욕망이 들어가잖아요. 욕망.
0: 그러면 19세 14세는 어중지게 초등학생은 되는 거야? 그러면 중학생은 되는 거야?
2: 중학생은 아니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0: 생각하는 좋네.
1: 아니 둘 아니 다
2: 그런
1: 포함이죠.
2: 욕망이 아니라 남자들이 예.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0: 여보세요.
2: 네
0: 여자들은 생각 안 합니까?
2: 아니요.
0: 예, 아니, 뭐, 말씀하세요. 그래서
2: 그 삶을 살 때 네, 우리가 네.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네. 나는 이걸 가지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 예.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0: 예. 네,
3: 뭐. 성선미 씨 욕망은 뭐예요?
0: 그 궁금해서요. 본인 욕망은 뭐예요?
2: 난 평화로운 삶 나의 욕망.
0: 어디 전쟁터 갔다 오셨어요?
1: 같이 웃어도 돼요?
0: 어디 전쟁터 갔다 오셨어요? 예, 예.
2: 아, 저는 사실 그렇죠. 이거 연습하면서 너무 네, 힘들어서 네. 빨리 나의 평화로운 삶으로
3: 힘들긴 해요.
2: 끝나고
3: 진짜 대사만
0: 그럼 말 나온 김에 욕망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송인구 씨는 욕망이 뭐예요?
3: 저의 욕망이요?
0: 한번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1: 지금 표정 네. 무엇이죠?
3: 저의 욕망이요?
0: 예, 빨리 말씀해 보세요.
3: 저의 욕망은
0: 예
3: 가족이다.
0: 아 가족.
3: 가족이 예. 건강한 거.
0: 그렇죠. 그 욕망과는 약간 어울리진 않지만 뭐 그것도
3: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0: 예예예. 예, 예.
3: 애들이 중이라
0: 예
3: 셋이 중이잖아요.
0: 아
3: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예.
0: 근데 한 번에 고생한 게 나요. 그러다가 쭉 켜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3: 그런가요?
0: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3: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0: 예, 그거 뭐 본인이 났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예. 사강 씨는 어떤 욕망이 좀 있을까요?
1: 그 앞에서 선배님들이 너무 네. 그렇게 평화로운 욕망을 말씀하셔서
0: 아니 뭐 본인이 생각하는 욕망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도 뭐 예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예, 편안함.
0: 편안함. 예예 예, 그렇군요.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죠. 뭐 예. 공연 기간이 상당히 짧네요. 네. 10월 8일부터 11일 3일에요.
3: 네. 4일밖에 안
1: 돼요. 6회 공연.
0: 6회 공연?
1: 네.
2: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0: 아니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짧게 해? 한 일주일 하지? 최소한?
3: 약간 예능으로 치면
0: 예.
3: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 아, 네, 저희 잘 되면
0: 아.
3: 이제
0: 아.
3: 네, 장기 공연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짧지만
0: 예.
3: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왜냐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0: 보통 3일 공연 잘 안 하거든요. 가수도 콘서트가 3일 정도 하는데.
1: 아니, 4일. 선배님 4일.
0: 아, 4일이구나 4일. 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돈 단 얘기 아니에요.
2: 저도 이런 연극은 사실 예, 처음이에요.
0: 예, 예.
2: 한 달, 두 달은 했어도.
0: 그러니까요. 예. 8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하네요. 그죠?
2: 네. 네.
0: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5: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이 가을의 고독. 왠지 모를 시린 기분에 쓰디쓴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본다. 커피 향과 함께 스며든 황금빛 은행의 깊은 잔향이 코서까지 후벼파는 흔적을 남긴다. 아...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자, 오랜만에 예, 제가 까먹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우리 송일국 씨, 송선미 씨 그리고 우리 사강 씨.

0: 같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자주 좀 뵀으면 하는 그런 분들인데, 예. 좀 뭐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의 또 스케줄 때문에 오랜만에 영국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름 얘기 드리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아, 이거 저 전쟁 영화 아닙니다. 예, 예. 갑자기 퓨리가 생각나가지고, 퓨리. 예, 그. 아시죠?
1: 알죠.
0: 예, 예, 그 너무 전차. 예,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상관없는 거예요. 14세 관람 이상이죠?
2: 네.
0: 예, 예. 참 네. 이상하게 해 놨네. 자, 그 송혁국 씨는 앞에 좀 잠깐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98년도에 그 MBC 공채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죠?
1: 네.
0: 예,
1: 98년도.
0: 예.
1: 동기가 홍은희, 박솔미.
0: 오, 박솔미.
1: 저는 딱 턱걸이 들어왔어요. 그 나이 제한.
0: 네. 그때 그 박솔민 씨랑 그때 그 동기들이랑 저랑 테마 게임 같이 찍고 그래서 아~ 저도 좀 알아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그때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게 이제 그 뭐 어머님이 아니고 유동근 씨.
1: 유동근 씨 용인음을 촬영하실 때인데 예, 예. 제가 가끔씩 예. 이제 운전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힘드시면.
0: 어머 그렇다
1: 그때 그래서. 경복궁에서 촬영할 때인데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0: 그때 아무 생각 없어요. 배우 생각 없었어요.
1: 아, 전혀.
0: 전혀.
1: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영국 역할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게 배우로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 미대 계속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야 한번 무대 미술 쪽 한번 가봐라 괜찮다 블루 오션이다.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근래 좋은 무대를 만들려면 그 연극 역과 들어가서 배우 동선을 알아야
0: 그 당연하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어머님 공부를 해봐라 해서 시험도 봤는데 예. 미대는 계속 안 되다가 예. 또 연극 역과 또 한 번에 됐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 근데 가서도 방황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 커리큘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경복궁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촬영 끝나고 이제 유동선 배를 걸어오시더니
0: 예, 예, 예, 예.
1: 갑자기 나를 딱 보시더니 예. 원래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방황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1: 저를 딱 보시더니 야 인마 내가 인마 네 얼굴 인마 배우하겠다 인마 하고 툭 지나가시는 거예요.
0: 야 인마 내가 네 얼굴이면 막 배우하겠다 이런 거 하신 거예요?
1: 이런 거 하셨어요. 근데
0: 그래서 그때
1: 그 소리 또 혹 해가지고
0: 왔어.
1: 근데 그때 마침 막 저기 그 대학 동기들이 막 그 공채 시험 막 원서 놓고 막 그럴 때 친한 친구가 이제 막 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혹 해가지고 그냥 원서 넣었는데 일단 뻔한 얘기 있잖아요. 또 다 떨어지게 남았는데.
0: 그렇게 해서 이제
1: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공채가 됐어.
0: 유동구 선배님 그 이후로 뵌 적 있어요?
1: 그럼요.
0: 뭐라고 그랬어요?
1: 사실 저 슈퍼맨 돌아왔다도 예. 유동구 선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집 공개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아이들한테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여러 부담감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면 당신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선배님들이 사고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유동구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선배님 결정에 따르겠다. 전화를 딱 드렸죠. 그랬더니 선배님이 첫 마디가 해야지 일국의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게 첫마디였어. 그래서
0: 멋있다.
1: 하게 된
0: 거야. 예.
1: 그리고 대박난 거잖아.
0: 그때 유정구 선배님 보통 왕을 많이 하셨잖아요.
1: 예.
0: 말씀하실 때도 해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야 해야지 어떻게 하셨어요?
1: 아니, 그래, 해야지.
0: 오.
1: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0: 해야지. 예. 그런 기회가.
1: 아니, 그렇게 무겁게는 안 하시고.
0: 알겠어요. 아니, 말이 그런 거지. 예,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여.
1: 나는 평소에 그렇게 할까? 지금 뭐라 하는 거요?
0: 재밌다.
1: 이렇게 할까요?
0: 그렇게 하면 재밌지. 사람 받는 사람이 재밌지. 야
1: 정치자들은 들으시오.
0: 저 그럼 한번 해줘요. 여기 써볼게. 정치자들은 들으시오.
1: 뭐라고?
0: 11시 때 박명수의 라디오를 꼭 들으시오.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스팟을 써볼게.
1: 정치자들은 들으시오. 11시 박명수의 라디오를 꼭 들으시오.
0: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대로
1: 너무,
0: 쓰겠습니다.
1: 너무 갔어. 너무 갔어.
0: 이대로
1: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입 시간인데.
0: 아니 우리 쓰려고. 이거 좀 써도 되죠?
1: 지금 왜 써 이거를.
0: 쓸게요. 송선미 씨는 96년도에 한국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 대회 2위. 왜 또 1위를 못한 거야? 왜? 1위 하지.
2: 난 내가 1등인 줄 알았지.
0: 아니, 본인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2: 2위라고 해가지고
0: 짜증났지.
2: 아 짜증은 안 났지. 그래도 웃기는 웃어야 돼. 아니 웃기는 웃어야 되니까.
0: 아 1등인 줄 알았다며.
2: 아 그러니까.
0: 그래가지고.
2: 웃기는 웃어야 되잖아.
0: 웃어야지.
2: 웃었지. 그랬더니 이제 동료 친구들이 어머 쟤 2등 했는데 쟤 얼굴 표정 봐. 그래서 막 욕했다고 하더라고.
0: 아 웃기 웃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2: 이게 아니라 아네.
0: 아 그렇게
2: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0: 본인 1등인 줄 알았어요?
2: 네 누가 잘못 전해줘가지고
0: 그래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연예계에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2: 네네.
0: 결혼 자금을 땡겨서 모델학원 등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혼 자금을 땡겨서 모델학원에 등록한 건 뭐예요?
2: 아니 제가 이제 20살에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0: 예, 예.
2: 내가 20살에 이렇게 삶이 재미없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가 가슴 뛰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모델 학원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그거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네. 그게 그때 수강료가 한 300 정도 됐어요.
0: 그때 큰 돈이네.
2: 큰 돈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대신에 결혼 자금 안 받을게. 이거 좀 도와줘. 해가지고 하게 됐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배우하게 됐어.
0: 그걸 하게 돼서 이제 모델 대회에 나갔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쪽 네네. 길을 네네. 걷게 된 거군요. 네네. 예. 그래요. 예.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 네, 그렇죠. 근데 제 길을 제가 개척했죠. 아, 그렇지 않나?
0: 약간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2: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았다고.
0: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더니 제 길을 제가 찾게 됐죠. 이건 예,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2: 엄마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해요.
0: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강 씨는 진짜 아, 이거 일부러 맞는 거죠. 친구 따라가는 간 김에 우연히 했다고 또 이거 맨날 아, 송인국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맨날 이런 거잖아.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간다길래 그냥 넣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3: 아니
0: 어떻게 된 거예요?
3: 데뷔는 네. 방송 데뷔는 드라마라기보다는 네. 광고로 먼저 했는데
0: 아~
3: 그러니까 예고를 다니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연극영화과가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0: 그렇죠.
3: 근데 그 중에 한 곳이었는데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광고 기획사 분들이 학교에 많이 오셨었거든요.
0: 예, 예, 예.
3: 뭐 화장품 모델 찾으러 예, 예. 무슨 뭐 대추차 음료 모델 찾으러 뭐 그렇게 돼서 우연찮게 뭐 광고 이것저것 찍다.
0: 예.
3: 정말 이게 무슨 모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남자예요.
0: 네, 네, 네, 네.
3: 걔가 무슨 기획사 무슨 대표님을 만들어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잠깐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 예. 잠깐 갔는데
0: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솔직하게?
3: 네, 그때는 진짜 뭐 그럴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저랑 계약을
0: 그 남자친구는 계약 안 하고
3: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그 친구도 행방불명됐군요. 그 이후로 점심 먹다 행방불명되고 남은 건 사강만 남은 거야.
3: 미안하다 친구야.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0: 그 친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고맙다 친구야.
0: 아, 근데 그 친구 연락이 안 돼요 진짜로? 없었어요?
3: 그때 그 해만 뭐, 그러고 잘
0: 참나 그
3: 희한하게
0: 아니,
3: 참
0: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는 행방이 묘연하고 자기만 됐다는 얘기야 지금
3: 잘못됐네요.
0: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예. 아 웃기네요 정말로 예. 그 송영국 씨는 사실 그 자기 관리하기로 굉장히 좀저 유명한데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1: 아 이게 마라톤 생계형 운동.
0: 생계요?
1: 네.
0: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어떻게 생계형입니까?
1: 아 왜냐하면 예. 워낙 식탐이 많아가지고 저 진짜 너무 잘 먹어서
0: 잘 드시긴 하시죠.
1: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유지하려면 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한때 뚱뚱한 적도 있었죠 좀. 한때.
1: 예? 그게 아니라 저 얼마 전에 방송 보셨다고 예, 그때만 예. 해도 저 세 자리였어요.
0: 아~
1: 그 방송 나올 때 최근에.
0: 그래, 맞아.
1: 그때 이제 그 맘마미아랑 공연했는데 그때는 좀 살쪄도 배가 써서 예. 그때 막 그새 막 만두 막 한 팩 먹고 그랬잖아요 그냥.
0: 예, 그럼 라면 기억나시죠? 라면 몇 개 드세요? 맘 먹고 먹으면? 라면으로 치면?
1: 노 코멘트. 저는 근데 라면을
0: 그게 뭐 중요합니까?
1: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0: 아니,
1: 라면을 샤브샤브로 먹어요. 이게 부른 라면은 솔직히 세개도 힘들어요 부른 거. 근데 샤브샤브로 먹으면 무한정 들어가요.
0: 와
1: 저는 그래서 라면을 거의 데쳤다가 그냥 네. 젓가락 잡고 딱 찍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싹 담갔다가 10초 딱 담갔다가 바로 끝나서 바로 먹어요.
0: 아 좀 대식가구나.
1: 어, 엄청 네. 대식가예요.
0: 그럼 우리 애기들 중에 아빠 닮은 애기도 있어요?
1: 하나 있어요.
0: 아 누구요?
1: 아 방송 나가면 난리 나는데.
0: 아, 그럼 생김새만 얘기해 주세요. 생김새만.
3: 요즘 되게
1: 몸무게 많이 나가요.
0: 어차피 다 똑같아.
1: 셋 중에 하나.
0: 많이 먹어요?
1: 아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것도 이런 거 캡처해 가지고 또 보여준대.
0: 라디오인데 괜찮아.
1: 나 집에 가면 나 일주일 내내 시달리는 거야.
0: 아, 중이니까 또 중이니까. 그렇지.
3: 그럴 수 있지.
0: 예. 아빠랑 비슷하게 먹어요?
1: 예?
0: 아빠랑 비슷하게 먹어요?
1: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맨날 난리 나는 게. 이게 두 명은 엄마 닮아가지고 약간 아꼈다가 먹는 스타일이고 날 닮은 한 명은 보이면 먹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저 그래서 아내랑 그 말다툼하는 거에 99%가 먹는 것 때문에.
3: 그 친구가 190 넘었다는 그 친구죠. 키.
1: 누구?
3: 아니 그러니까 잘 먹는 친구.
1: 잘 먹는 나의 아들 중에 네, 하나가
3: 그분.
1: 그러니까 보이면 먹어.
2: 본인은 알겠다. 누구 얘기하는지 그렇지?
1: 190 넘 그 저기 188 돼요. 첫째가. 키는.
3: 어이구, 너무 좋은 유전자.
0: 대박이네.
3: 근데 선배님도 약간 좀 되게 비이상적으로 다리가 길어요.
0: 예.
3: 이상 진짜.

0: 허리야.
1: 그죠 언니야. 그죠 선배님.
2: 아니
1: 진짜
2: 저도
1: 다리 요거
2: 저도 사실 다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예. 허리가 짧아요.
0: 예, 예.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2: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몸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0: 예, 예.
2: 근데 같이 연습을 하는데 예. 이제 위통을 이렇게 본다.
3: 대바지 안 입을게.
2: 아니 그게 아니라
0: 위통을 벗었어.
3: 아, 맨날 올려 입는다고
2: 아니,
3: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내려 입으라고.
2: 근데 허리가 내 눈에 있는 거 같아요. 허리가. 그래서 오빠 그렇게 좀 입지 바지 좀 내려 입어 줘봐.
0: 아, 남자들 이렇게 배바지가
2: 지금 아니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골반이 높이 있어.
0: 와,
2: 진짜 짧아가지고.
0: 대박이다.
1: 아니 오죽하면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해외 봉사를 갔다 오셨는데 예, 예. 케냐 쪽을 갔다 예, 오셨대요. 예, 예. 거기 분들이 키가 엄청 크셔. 다리 길고.
0: 그지, 그지.
1: 거기서 옷 다 사서 오셨어요.
0: 와,
3: 아 제가 아프리카 체형인가 봐.
1: 진짜.
3: 거기 보니까 다 나한테 맞더라고요.
0: 와, 진짜
3: 잘도 맞고. 그러니까 290 신발 구하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0: 290 뭐 그렇죠. 예,
3: 근데
0: 예.
3: 거기 가니까 예. 그냥 마트에 290이 널려 있더라고.
1: 저희한테 옷 자랑하시다. 이것도 케냐에서 났다. 이것도 케냐에서 났다.
3: 왕창 사왔어요.
0: 아니 근데 첫인 3중 경기까지 뛸 정도면 관리가 뛰어도 이게 평상시에 연습이 아니면 못 하잖아.
3: 생계형. 뭔가 안 하면 그냥 찐다니까.
0: 아니 생계형 누가 첫인 3중 경기를 해요. 5kg도 못 뛰는 데서는.
3: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2: 근데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1: 좋으세요.
2: 그런 걸 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상한 대로 터질
1: 네?
3: 뭔 소리야.
2: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거
0: 예, 예, 예.
2: 에너지를
0: 죄송한데,
2: 좋은 쪽으로.
0: 죄송한데 저희가 하는 방송이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 유튜브가 아닌 거. 유튜브 다시. 유튜브 다시
3: 쌓인 거 있어?
2: 아니
3: 제가 예,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0: 예, 예.
3: 막 그 강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0: 네. 그렇게
3: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0: 영국에서 겁탈 아니다 그거 하지 마.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1: 금기어.
0: 아니 제가 정준호한테 겁탈 연기 전문가라고 맨날 약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역도 역할도 있다.
3: 그렇죠.
0: 예. 송선민 씨도 뭐 헬스, 러닝, 수영, 요가, 필라테스 관리를 하네.
2: 하죠.
3: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0: 왜?
3: 아, 그 너무 그 브라운 씨에 몰입해 가지고 그 체력이 낮은 그런 설정을 한 거구나.
2: 아니, 원래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진짜 하는
0: 저는 아까 송금이 들어오실 때 어디 아팠다 누워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발치가 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디 안 좋으신가? 근데 안 좋은 게 아니고 원래 저런 거야. 그죠?
1: 언니 여리여리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며칠,
1: 불랑시 여기 딱이에요. 언니는 정말.
0: 나 며칠 알다가 누운 줄 알았는데
2: 오늘 아침은
0: 안녕하세요.
2: 사실 좀 아팠어요. 약
0: 진짜로?
2: 진짜로.
0: 아, 진짜로 아팠네.
2: 실제 좀
1: 이러면 우리가 또 미안하잖아.
0: 아팠는데 이 정도면 진짜 여리가 있는 거지. 사강 씨는 네. 골프 이렇게 잘 친다면서요?
1: 되게 좋아하죠. 선배님
0: 여유가 좀 있네. 골프 치러 다니는
1: 지금 눈빛 보이시죠 선배님.
0: 예.
1: 아니 우리 송일구 선배님.
0: 왜?
3: 아, 할 말이 많아.
1: 최근에 골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0: 네.
1: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0: 예. 왜 뭐라 그래요?
3: 네?
0: 그 예.
3: 아니 딸을 프로까지 만들 정도. 프로 준비를 했잖아 어쨌든.
1: 그렇죠.
3: 야, 그 정도면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0: 아이를 골프를 시키는데 네. 그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골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몰랐다 그 얘기인 네, 거예요.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프트가 얼마인지 바운스가 얼마인지 뭐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1: 너 7번 아이언 로프트 각도 몇 도야?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
0: 예.
1: 모르는데 그랬다가.
0: 뭐 선생님 잘 알아서 지도하시겠죠.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인가 네.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사강 씨가 골프 용품 개발자로 회사에 다니시던데 맞아요?
1: 이제 그 다니면서
0: 네.
1: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골프채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0: 아니고
1: 그 골프 외 액세서리 같은 거, 골프 백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 참여해서
0: 지금도 계속 하세요?
1: 지금은 약간 물러나 있습니다.
0: 네, 영국 때문에.
1: 네네.
3: 아, 관객들 만나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0: 예. 사강 씨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그렇죠. 열정이 있을 정도로 체력 관리를 이렇게 또 골프를 하시고.
1: 아 근데 요즘엔 솔직히 한 2년 동안은 잘 못 쳤어요. 네.
0: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요새? 러닝 하세요? 언니.
1: 숨만 쉬어서.
0: 알겠습니다. 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양예고의 자랑 홍유진. 예, 자랑스럽다라고 6997님이 주셨고요. 사강 씨 유기견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 네,
0: 선미님 나레이션 많이 하셨죠? 목소리가 진짜 좋은 편이에요라고 하셨고. 아, 뮤지컬 맘마미아 안산 공연 때 1열에서 송혜국 씨 봤어요라고 또 이렇게 37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선미님 부산 감사합니다. 출신이신데 사투리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9236님 가능하세요?
1: 어... 연극 보러 와라.
0: 알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많이 안 가겠네요. 많이 안 가겠습니다. 굉장히 노력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아, 좀 이런 식으로는 예능에 많이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세 분이 유튜브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오면 재밌게 해드릴게요. 지금 세 분이 되게 편하게 안 하시는데 이게 투채널 전국 방송이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더 이게 좀 많은 분 듣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한 말씀씩 예, 연극과 함께 본인 뭐 어떤 이야기 한 말씀 송혜국 씨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애청자께. 네. 어...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가야 되거든요.
3: 38, 38.
2: 갑자기 나왔어.
3: 빨리.
2: 예. 아, 저희 네. 어, 연극 꼭 보러 오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0: 연극 이름 한 번 더.
2: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예. 마포 아트센터에서 10월 8일에서 예. 11일까지입니다. 예. 예. 4일밖에 안 하니까 어,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보러 오세요.
0: 어, 빨리 가야 되겠네요. 4일밖에 안 한대요. 성윤국 씨요.
3: 네.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자, 우리 사강 씨.
4: 네, 저희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어, 정말 내용도 좋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또 참 독특하게 4일밖에 안 하니까 왠지 사람이 조급해지네요. 예.
2: 그죠.
0: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연극할 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3: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2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열리는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고흐 그리고 세잔 전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 대박 나가지고 장기 공연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복님, 문정희님, 세 분이 은근히 저 엉뚱하고 재밌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선미 씨, 저 우리 따님이 예 여기 놀러 왔는데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자, 레옹 박명수와 아이유가 부릅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나의 choice는 들리지 않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평소보다 교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더 많이 풀렸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6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도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먼저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뒤로 동명동호부터 정체 남아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눈썰미 좋은 사람들 있죠. 오, 염색했잖아. 오, 머리 커트했네요. 이런 변화도 잘 찾아내고요. 오, 그 영화배우 임백천 닮았어요. 이러면서 닮은 사람을 잘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장점을 잘 찾는 사람도 있죠. 부족한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잘하는 점, 뭐 애쓴 흔적,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죠. 아, 참 사람 대단해. 어우, 저런 면이 멋있어. 그만한 사람도 없지 이러면서요. 사람을 좋게 보면 누구보다 내가 이득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거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민해지기 쉬운 날일수록 그런 긍정의 시선이 필요하죠. 아휴, 또 시작됐어. 이런 부담감은 외면하세요. 잘 쉬었으니까 또 차근차근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앞세워 보는 겁니다.

오늘 9월 28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이밴드죠.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Everybody. 자, 모두 함께 즐겨봐. 오늘 밤 신나게 춤추고 즐기는 거야. 오, 이거 그거다. 백백백백스 올라이트. 박병래 씨가. 네. 홍영미 씨,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0: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저는 배만 풍성해졌네요. 명절 후유증과 찐살 훌훌 털고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요 하셨습니다. 노재욱 씨도 안부 전하고 계시네요. 백디 추석은 잘 보내셨죠? 보고 싶었어요 하셔서. 김재성 씨, 연휴 기간 백뮤직 시간에 운전할 일이 많았어요. 방송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 제 폰은 데이터가 없어서 아들 폰으로 콩 연결해서 들었네요. 아들이 라디오 안 듣고 왜 콩으로 듣냐고 묻길래 팝은 콩으로 들어야 귀에 잘 감겨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윤영희 씨가 칭찬하면 내 마음도 좋아져요 하셨습니다. 네. 명자 씨 많이 피곤하지만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연휴가 좀 짧았죠. 네, 말 그대로 순삭했습니다. 짧은 일정이라고 뭐 할 일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4일 동안 모든 걸 우겨넣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가족이나 동료나 후배들이 조금 굼뜨더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면서 부드럽게 출발해보죠. 음악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찾아오신 거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부에 우리 일상 얘기 나누면서 공감하는 순서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립니다. 명절 연휴 동안 있었던 뭐 소소한 웃음거리 잘 기억해 두셨죠? 모두 보내주세요. 내일처럼 공감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예요. 콩 가입하시면요 전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죠.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가수죠. 조디 와틀리가 노래한 Everything. 당신이 있어서 사랑도 삶도 완전해집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입니다. 스모키 로빈슨이 노래한 Be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봉용 씨가 와, 이 노래 좋아요. 천영, Being With You, 반가딘가. 김윤숙 씨, 와, 모타운의 전설. 이희숙 씨도 맞점하러 왔어요. 일상 돌아와 이제 열일해야죠. 보라로 뵈니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이소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수액 두 번 효과 있으세요 하셨고. 제 기사가 떴다고 박봉용 씨가 어디 아프신가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저 감기 조심하시라고 제가 제 인별의 사진을 좀 올렸는데 그게 아마 기사가 나왔었나 봐요. 네. 헬쑥한 모습 나왔었죠. 이게 안 떨어지네요 감기가. 정말 여러분들 계절이 바뀔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3564님 명절 끝나고 한가하게 백디 방송 듣고 있으니까 사는 맛 납니다. 2시간 잘 부탁합니다. 백디 진짜 감기 걸린 저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 좀 안 좋더라도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요. 윤영이시군요. 며칠간 명절 음식 먹었더니 배가 두리뭉실. 점심은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먹기로 했네요. 맛있겠다. 본인이 야 이거 진짜 맛있죠. 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이순옥 씨, 백디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목 감기는 다 나으셨나요? 아직요. 저 연휴에도 계속 매장 나왔는데 거리에 개미 한 마리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도 단골 언니랑 커피 한잔 하고 외롭진 않았어요. 백뮤직도 들음시롱. 월요일 화이팅. 네. 이순옥 씨도요. 박은희 씨, 오랜만에 가져보는 긴 휴가에 짝꿍이랑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 왔어요. 왠지 울컥한 게 기분이 묘하네요. 딸 고마워. 여행 잘하고 만나자 하셨네요. 아, 딸이 부모님을 보내드렸나 봐요. 그 영월 청룡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그 진짜 추석에 어느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단종이 유배된 데잖아요. 거기 그 숙부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하고 예,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좀 슬퍼지는 곳이죠. 17살에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예, 수양 그죠 단종이. 김홍관 씨가 미국 밴드죠. 미스터 미스터의 키리에를 청하셨어요. 키리에는 그리스어입니다. 주님이란 뜻인데 주님 이 힘든

노래 끝나고 나면은 한 며칠 입원해야 될 것 같은 고공행진을 하네요. 미스 미스타의 키리에 이어진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버였습니다. 최진영 씨가 와, 이 노래 힘나는데요. 백디 해석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서바이버 이 노래는 그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나는 더 강해졌어. 네, 그런 노래입니다. 데스티니스 차일드는 그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여성 트리오인데요. 비욘세가 여기서 노래했었죠. 지금 방금 비욘세 목소리가 많이 흘렀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명절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12시 29분 50초 정각이에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박연숙 씨군요.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야 허리 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알림이 왔어요. 10월 5일 화요일부터 10월 8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재량 휴업이라 등교하지 말랍니다.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9일 금요일은 한글날 공휴일이고요. 그러니까 주말 포함 무려 9일간을 학교를 안 간다니요. 가을 방학인가요? 그냥 웃죠. 박연숙 씨 경사났네요. 세계 일주 여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축하합니다. 홍정화 씨, 얼마 전부터 남편이 도넛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도넛 맛집에 가서 포장을 했죠. 근처 사는 친구 생각이 나서 친구 것까지 포장해서 갔더니 커피 한잔 마시고 가래요. 수다 떨고 있는데 남편한테 톡이 왔어요. 언제 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고 있는데 또 남편한테 톡이 왔어요. 꽈배기가 다리가 꼬여서 아직 출발을 못했나 보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헉, 5시가 넘었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며 그저 웃죠. 5시가 넘었다. 그럼 저녁 식사로 도넛이랑 김치랑 드시면 되겠네요. 유희화 씨, 약국 가는데 아는 팀장님이 계시길래 과자 하나 드렸더니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요 하면서 차에서 와인을 꺼내서 주시네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오늘 휴무인 떡집에 이모님이 출근하셨길래 오늘도 일하세요?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미니 약과를 하나 드렸더니 송편 한 팩을 주시네요. 오늘 이자율이 정말 최고입니다. 닭다리 하나 던지면 한우 세트 돼서 돌아올 것 같은 이율이에요. 그저 웃죠. 그런 날은 닭다리가 뭐예요? 이렇게 이율이 높을 때는 소 한 마리는 던지셔야지. 8540님, 저희 거래처 부장님 중에 이상한 분이 계세요. 왜 그 식당 가서 여기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런 되도 않는 개그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래처 부장님이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 그분 회사에 기계 AS하러 왔는데 부장님이 싹 고쳐주세요, 새 제품처럼 만들어주시기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계 15년 된 거거든요. 반은 농담이겠지만 힘드네요.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주변이 더 힘들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식당이나 그 AS 하시는 분이나 일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저께 내내 라라라라라라 이게 흥얼거렸는데 도무지 노래 제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알고리즘 무엇? 백디가 타이밍 딱 맞게 바로 틀어주시는 7300님이 통했네요. 그렇죠? 그냥 우쭈에 이어진 노래 독일의 댄스 듀엣입니다. 라부쉬가 노래한 Be My Lover. 당신에게 끌려요. 내 연인이 돼주세요. 라는 노래. 김영숙 씨가 꺄 피로에 지친 발목 허리 목 돌리고 그래요. 오늘 그냥 웃죠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내 얘기도 되고 남 얘기도 됩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김영숙 씨 백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중3 딸이 용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게에 새벽 일찍 가서 줄 서서 대기표 받았는데 대기 번호가 130번이었대요. 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애가 뭐 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 열심히 해야 이게 지금 오픈런이라는 거는 그 사실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매진 본인이 빠지는 게 있어야 이제 발전하는 거죠. 기다려보세요. 중3인데요.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깁니까? 박향숙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 얼굴이 헬스카드인데. 여러분들 걱정을 제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병약해가지고. 정품종 씨가 통영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아, 통영 계시는군요. 그, 우리 그, 저, 애국가, KBS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TV에 애국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매기 막 나르는 그 섬, 그 통영입니다. 거기서 찍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통영, 거제 그쪽.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둘째 딸이 두 번째 출산했어요. 아내는 경북 봉화로 외손녀 케어하러 갔어요. 지금 방송 듣고 있겠네요. 혼자서 힘들게 외손녀와 시간을 보낼 아내와 병원에서 회복 중인 딸한테 힘나는 음악 한 곡 부탁해요. 하셔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퍼트 홈즈의 노래 힘 준비합니다. 당신에게 다른 남자 생긴 거 알아요. 그 사람 나 누구 선택할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루퍼트 홈즈의 힘.

0: 루퍼트 홈즈의 힘에 이어진 미국의 포크락 밴드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당신은 사랑의 마법을 부리네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4283님이 루베가의 맘보 넘버 5를 청하셨어요. 백디 옷이 하늘을 품었네요. 날이 화창해요. 음악으로 힐링합니다 하셨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루베가는 독일 가수입니다. 맘보 음악의 거장 페레스 프라도의 음악을 리메이크한 건데요. 사랑할 여자는 많아도 지금 이 순간엔 당신이 좋아요. 함께 춤추고 신나게 사랑합시다라는 노래예요.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혼자

음악 따라 흘러다 보니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자, 오늘 끝곡은 1065님 7416님 길민정씨가 청하신 영국 밴드 Radiohead의 Creep입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곁에 있고 싶어요 하는 노래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더 많이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에서야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노포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룡분기점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일대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여전히 교통량이 많고요. 더 가서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조금 더 이동해서도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5: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이승현 씨가 야간 비행은 반칙 아닌가요? 자,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가 야간 비행이 노래인 거죠. 맥웰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그룹 나이트 플라이트의 If You Want It. 당신이 원한다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로 오늘 2부 출발합니다. 아까 1부 끝곡도 너무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네요. 예. 크립 들었죠? 레디오헤드. 이 레디오헤드는 1990년대 나온 밴드인데 영국 밴드. 아, 그러니까 밴드의 어떤 그 방향을 좀 바꿨다 그럴까요? 락음악에. 예. 굉장히 그 락음악사의 예. 회자가 되는 밴드죠. 4723님, 수원에서 700-2번 버스 탔는데 버스 스피커에서 인백션의 백뮤직이 나오네요. 기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승객 문의에 친절히 응대 중 하셨습니다. 예, 아주 친절하신 기사님이시군요. 우정현 씨, 저희 남편은 내일까지 쉬는데 큰아들이 출근하면서 한껏 부러워하며 나갔답니다. 아유, 안쓰러웠어요 하셨네요. 아마 오늘 출근해서 10월 달력 들춰보면서 웃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휴가 또 옵니다. 곧 옵니다. 우선 다음 주 토요일이 개천절이잖아요. 덕분에 이제 월요일 10월 5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끝났다고 눈물 닦아낼 새도 없이 곧바로 사흘 연휴가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10월 9일 금요일은 한글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더해져서 또 사흘 연휴가 만들어지는 거죠. 10월 초에 달력 인심이 참 좋네요. 직장인들은 10월 달력 보는 순간 체력이 좀 방전되어 있다가도 충전되는 기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1월 가면은 연휴가 없습니다. 네. 성탄절까지는 소처럼 일만 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빨간 날 다가올 때마다 진짜 후회 없이 열정적으로 놀러도 다니고 가을을 느껴보세요. 좋은 계절이잖아요. 자, 오늘은 신청곡 사연부터 부지런히 보내보시고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콩 가입해 주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예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1: 소화 불량
3: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페르토리코 라틴 팝 가수죠. 리키 마틴, Living La Vida Loca. 당신과 위험하지만 짜릿한 사랑에 빠져서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정경화 씨가 청하셨고요. 그전 노래는 영국 가수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우리 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전 노래는 미국의 소울 가수입니다. 에이미 홀랜드의 How Do I Survive. 당신이 떠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노래. 자,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김재성 씨가 팝 많이 하시군요. 릭 애슬리 목소리랑 외모가 전혀 다른 가수라고. 그렇죠. 최유리 씨도 목소리만 듣고 흑인인 줄 알았는데 대박. 아이비 댕길 것 같은 귀공자님이더라고요. 그렇죠. 릭 애슬리가 그러니까 19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환갑된 거죠. 너무 귀공자 스타일이고 2026년에도 로얄 알버트홀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지금 아직 안 했는데 공연이 예약돼 있답니다.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7379님 주말에 라디오 질렀는데 106.1 잘 잡히네요. 어제 진모쌤 픽 고개사의 첫사랑 잘 들었습니다. 백뮤직은 고향 같은 곳이라서 편하네요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 이쁜 라디오를 사셨네요. 좋네요. 아주 저 느낌이 앤틱하면서 좋습니다. 예, 이런 걸로 라디오 들으면 들을만 하죠. 그죠? 요즘에 뭐 라디오 모양 좋은 디자인 좋은 거 많습니다. 하나 구입하세요. 4361님 백디 음력으로 내일이 생일인 남편을 위해서 지금 옥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옥돔 가시 바르면서 백디 풀어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아주 굿입니다요 하셨어요. 옥돔 미역국이요. 옥돔이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제주도에서 나는 생선인데 가시가 많죠. 그죠? 예. 옥돔 미역국 맛있죠. 또 전복도 들어가고 성게, 예. 가자미, 뭐 소고기. 미역국에 이제 재료가 엄청 많죠. 홍합도 있고 뭐 굴, 뭐 새우, 조개, 뭐 문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미역국은 참 좋은 음식이죠. 김정희 씨가 저 감기 걸리고 허리 삐끗해서 명절 내내 골골했어요. 야,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감기도 걸리고 허리도 삐끗하고요. 그 몸으로 일가 친척들 맞이하고 보내고 알아 누웠다가 오늘 출근까지요. 역시 저는 출근을 해야 하나 봐요. 확실히 오늘은 좀 괜찮네요. 와, 체력 막강하십니다. 정신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3900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애청만 하다가 음악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꼭꼭 들려주세요. 김해에서 명진이가 하셨습니다. 명진 씨 신청곡이 영국 밴드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에 이어진 이동철 씨가 스페인의 혼성그룹이죠. 모사다데스의 LS2 청에서 같이 들었네요. 당신은 나한테 사랑 그 자체예요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미영 씨가 오늘 오후에 북항이 구조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떠나기 전에 후딱 한번 더 영접하고 와야겠어요. 아, 부산 계시는군요. 진짜 그 북항이 보러 수십만 명이 아마 명절에도 다녀가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뭐 가까이 있었으면 한번. 걔가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먼 바다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면 북항이를 이제 보내줘야죠. 그죠? 예. 무사히 잘 가길 바랍니다. 식구들한테 기다릴 텐데.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 목소리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생일이면은 그 생일상에 남은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 올라오기 마련이죠.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요. 주인공이 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764님이 96세 이소순 엄마 생신이세요. 지금처럼 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에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96세시면 뭐 백수연 이제 곧 하시겠네요. 그죠? 건강하신가 봐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문옥 씨가 남편 생일입니다. 김형기 씨 축하해요. 장순태 씨는 사랑하는 연희의 생일입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내인 것 같죠? 박세연 씨는 정경임, 사랑하는 각시님, 오늘은 서울숲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세상에 나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9304님, 우리 엄마 진현숙의 생일입니다. 매번 친척들 생일 챙기면서 누가 내 생일 챙기나 했는데 딸이 챙겨요. 엄마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큰딸 예진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혼자 멀리서 생활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라디오로 응원해 주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신현옥 씨는 우리 집 막내 신현경이의 47살 생일이에요. 막내 그래서 나는 뭐 몇 살 안 될 줄 알았는데 47살이요. 김영숙 씨는 어제 본인 생일 하루 늦게 축하해달라고 사연 주셨고요. 성영화 씨는 옆동 사는 언니 성태화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6365님은 오늘 본인 생일이시라고요. 이름은 정현숙입니다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현숙 씨, 예진 씨, 현경 씨, 경임 씨, 태화 씨 생일 축하합니다. 방금 신청곡이 왔는데요. 1096님이 남편이 후두암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러 다니는데요. 오늘 완치 판정받고 가는 중에 들어요. 와, 축하합니다. 지금 뭐 하늘을 나는 기분이시겠네요.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조심 관리 잘해야겠죠. 푸른 가을 하늘 이쁘고 바람도 솔솔 기분 좋아요. 로비 윌리엄스의 수프림 청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이 노래 참 잘 어울리겠습니다. 이게 저 글로리아 게인의 I Will Survive를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구성을 한 거죠. 네, 거기 썼습니다. 보이밴드 Take That 출신인데요. 영국의 국민 가수죠. 뭐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까? 결국 혼자 남게 됐네. 그래도 다시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같이 듣죠.

로비 윌리엄스의 수프림에 이어진 조안 젯 앤 더 블랙하츠의 I love rock and roll이었습니다. 난 락앤롤을 사랑해요. 당신과 춤추며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노래. 조안 젯가 리드하는 미국 밴드 조안 젯 앤 더 블랙하츠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1253님이 30개월 된 손자가 티팬티 하고 돌아다녀서 며느리가 민망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책을 가져와서 침팬치를 가리키면서 티팬티 해서 손주 때문에 웃었다고. 아이들의 그 부정확한 발음이 어떨 땐 굉장히 그 웃기죠. 맞습니다. 김미정 씨가 미국의 보이밴드 Why Don't We라는 노래, Why Don't We의 Slow Down을 청하셨네요. 우리 천천히 사랑하기로 해요.

0: Why Don't We Slow Down에 이어진 Marshmello and Jonas Brothers가 노래한 Live Before You Love Me란 노래였어요.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날 거예요 라는 노래. Marshmello는 미국의 Electric Dance Music 프로듀서이고 DJ입니다. Jonas Brothers는 미국 밴드고요. 같이 노래했습니다. 잠시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0: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송은경 씨가 오늘 힘찬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좀 힘차게 해드려야 될 텐데. 김원현 씨가 오늘도 백디 얼굴 한번 보고 하루에 활력을 내어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유머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1214님 백천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날 세 개 생겼어요. 문자를 엉뚱한 대로 보내고 콩인지 팥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12시 30분부터 지금까지 헤맸네요. KBS 어플리케이션 KONG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그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주파수 106.1MHz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이미경 씨가 내일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군요. 아유 긴장되고 힘드시겠네요. 내일 2시에 시험 보는데 잘할 수 있겠죠? 하셨어요. 네, 미경 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끝곡 전하면서 내일 화요일 날 12시 약속하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그룹이에요. 샴페인의 Try Again. 우리 사랑 다시 시작해봐요 라는 노래예요. 내일 다시 만나죠.

1km에서 진남터널 쪽으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문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이후 기흥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종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50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4988님께서요. 응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일까요? 추석 연휴 끝내고 출근했더니 적응이 안 돼요. 헬프미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응디가 등장을 했습니다. 뚜둥 짜잔 빠밤. 잠시 후에요. 마이진 씨가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정신아 돌아오렴. 컴백 플리즈. 응가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송가인의 사랑가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DJ 가수 은가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건 뭐 쉰 것도 아니고 안 쉰 것도 아니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명절 후유증을 싹 날려버릴 신명나는 시간 빛나는 초대석 마련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마이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꿀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com.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

오늘 모신 이분은요, 마이진, 유어진, 아워진, 나와 노아 우리의 진, 대한민국 모두의 진으로 거듭난 가수입니다. 마이진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0: 많이 주셔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반제분들 잊지 않으셨죠?
1: 아이, 그럼요. 어떻게 네. 잊어요?
0: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은가은별. 네, 응암 트로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진짜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마이진 씨, 저희 1년 만이에요.
1: 딱 1년이요? 와, 진짜 1년 반.
0: 그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귀한 손님. 재작년 5월에
1: 특집 때웠어요.
0: 어버이날 특집에 함께 해주셨고 작년 4월에 제가 박현호 씨랑 결혼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우연히 마침 박현호 씨랑 같이 왔는데 갑자기 찐이야를 부르시더니 찐찐찐 나올 때마다 뽀뽀를 하라고 막 네.
1: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0: 그 KBS 아니 여기 KBS
1: 공심이 걸린다고.
0: 아니
1: 그럼 드라마에도 뽀뽀 다 하는데 왜 안 돼요?
0: 그것은 연기
1: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냥?
0: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무튼 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반제분들도 너무 반갑대요. 백선미님께서 와우 명절 지나고 힘든데 마이진 가수님이 오시다니 갑자기 기운이 확 나네요. 신별님께서 마이진님 염색하셨어요? 저희 시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요. 콘서트도 보내드렸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염색은 근데 원래 핑크색으로 하셨었잖아요. 얼마 전에.
1: 네, 제가 딱 지금 한 달 됐는데요. 네. 제가 신곡 때문에 핑크색 머리를 했었다가 네. 이제 저희 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느끼기에 네.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다 마이진에. 그래서 그냥 사실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려던 걸 머릿결이 망가질까봐 한 달을 좀 했는데 이제 조만간 딱 이틀 후에 다시 바뀌게 됩니다.
0: 껌으로 돌아오나요?
1: 에이.
0: 저 개인적으로 저희 대기실에서 그 분홍색 머리 했을 때 다들 너무 이쁘다 색깔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네, 오래오래 하길 좀 바랬는데 저는 그다음에 좀 한 김에 좀 보라색도 하고 뭐 파란색도 하고 색깔별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았는데 금방 돌아가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예쁠 더 예뻐질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마이진의 컨셉은 예쁘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 자꾸 그렇게 예쁘다고.
0: 아
1: 은강 씨 결혼하는 거 보고 저한테 오히려 시집 언제 갈 거냐고 중매 서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0: 죄송합니다.
1: 결혼 왜 하셔가지고?
0: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네. 그런 건 아닌데. 강은홍님께서 마이진 나이진 노이진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미소가은님께서 세 번째 나오시는데 매번 다른 컨셉이네요. 변신은 무죄. 낯간지러운 거 못하는 마이진님 환영해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 진짜 맨 앞에 샤랄랄랄라 하는 그 부분에 최대한 치명적인 척 하려고 막 다들 머리 날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1: 저 못 보셨어요 방금?
0: 아, 아래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있으시듯
1: 이거 했어요 저 최대한. 요즘 염색하고 나서 변했어요 제가.
0: 그러니까요. 네. 빨리 검은색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마이진 씨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 전에 이 코너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1: 네.
0: 30초 셀프 홍보 타임. 이거 해보셨어요?
1: 아 저번에 해봤죠.
0: 그러면은 뭐 경험자시니까
1: 네?
0: 30초 동안 내 소개, 내 자랑, 내 홍보 해주시면 됩니다. 자,
1: 알겠습니다.
0: 30초 주세요. 예? 30초 가셨어요.
1: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정차를 해주시고 예.
0: 예?
1: 제 노래 신곡 마이집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 좋아
0: 나 봤어요.

0: 빠밤. 아니 남았다고요. 이제 끝났어요.
1: 좋아.
0: 아니 뭐 무슨?
1: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제가 왜 요번에 이렇게 네. 홍보를 해드렸냐면
0: 느리게 불러요?
1: 아니요. 마음의 여유를 항상 시간에 쫓기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저희가 무언가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계속 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택한 이유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또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도 이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되지 네.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럴 거면 그냥 전 30초 홍보 안 할게요. 에, 그냥 제 노래 홍보만 할게요 라고 해주시지. 아니 이거 지금 30초나 버렸어요. 지금 대본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1: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뭘로 하면 될까요?
0: 네. 아무튼 뭐 마이진 씨는 뭐 다 깊은 네. 뜻이 있네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쫓기고 있나 봐요. 정말 네. 답답했어요.
1: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은 씨는
0: 좀 진짜 바쁘게 요즘. 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면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내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0: 진짜 저도 그러고 싶은데
1: 네,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면 내 인생은 꽃이 피었다 이 노래 네. 신곡이죠? 네.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비비각시를 부르셨던 서정아 선배님의 작사 작곡이고요. 무언가 저희가 아마 가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네. 아마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네. 무언가 되게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이 겪으셨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에 여유도 생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꽃을 피워보자 라는 뜻으로 내 인생 꽃이 피었다라는 지금의 아름다운 시절 뭐 이런 걸 뜻하는 노래예요.
0: 지금의 네. 아름다운 시절 네. 고생했던 거 다 있었지만 있었지만 가슴에 묻어두고
1: 그러니까 가은 씨가 아기를 베고 있을 땐 참 얘 언제 나올까 열 달 동안 힘든데 딱 나오고 나니까 빛이 나는 아이가
0: 맞아요,
1: 나죠.
0: 맞아요.
1: 이런
0: 우리 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빛이 나는
1: 그럼요.
0: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1: 어떤 걸요?
0: 신곡.
1: 아, 네, 신곡.
0: 아, 준비가 안 됐습니까?
1: 아, 마음의 여유를 너무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봐볼까요?
0: 예, 잊으셨나 봐요, 은비트를. 아, 네. 빠르게 쫓기셔야 됩니다.
1: 네네.
0: 네. 자, 마이진 씨의 신곡 들어볼 건데요.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먼저 라이브로 들어볼 거고요. 자, 우리 반지분들께서는 라이브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내 인생 뿅뿅꽃 피어라. 예를 들면 응디 추석 연휴 동안 시댁이랑 친정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새 연휴는 끝나고 저 출근했어요. 내 인생의 휴식꽃 제발 피어라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내 인생 연애꽃은 언제 피니 제발 좀 피어라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쿠폰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왔어요. 쿠폰 드리고요. 지아 사연 기다리면서 마이진 씨의 노래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마이진 씨의 신곡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네요. 천민지님께서 꽃이 저절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래에 반했어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7997님께서 마이진님 보려고 반차 쓰고 라디오 시청하고 있어요. 마이진 가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평생 가자 마이진. 이소영님께서 가사가 너무 밝아서 좋아요. 네. 마이진 신곡 대박꽃 피어라. 김은경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내 인생의 꽃이 살랑살랑 다시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하늘하늘 이 기분 그대로 30대로 고고?
1: 고고? 좋아요.
0: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아, 내 인생의 꽃이 이젠 지고 있나? 우리가 나이에 비례하니까 뭔가 네. 모든 기준을 나이에 세우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내 인생 꽃이 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래 들으면 나 다시 뭔가 필 것 같아. 이런 뭔가 기분 좋은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
1: 그 약간 그런 느낌 드시죠? 연애 초반 때 생각나시죠? 설레는 그런 느낌?
0: 자, 마이진 씨 신곡 내 인생 네? 꽃이 피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궁금한 질문을 빠르게 물어보고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조금 평소에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편입니까?
1: 네, 생각이 쓸데없이 많아요.
0: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막 좀 빨리빨리 못하는 스타일이신가요?
1: 어쩔 때는 잘하다가 빨리하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뭔가 멍석을 깔아주고 하라 그러면은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빠르게.
0: 네, 자 해봅시다. 자 외쳐볼게요. 네. 바쁘다 바빠 100초 인터뷰. 자 주어진 시간 100초입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갑니다. 명절이 끝난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1: 명절 끝났다.
0: 요즘 가장 많이 검색해보는 것은?
1: 뭐 검색하지? 그냥 노래?
0: 신곡 내 인생 꽃이 피었다의 대박 가능성은?
1: 크다.
0: 최근 빵 터졌던 순간은 언제?
1: 어제 행사 때.
0: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1: 눈 뜬다.
0: 가을이 오구나 느낄 때는 언제?
1: 지금.
0: 마이진 씨가 추천하는 가을 음식은?
1: 개국지.
0: 여행하고 싶은 곳과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1: 가족이고 스위스요.
0: 박주희 씨와 함께 결성한 비욘클럽의 요즘 근황은?
1: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르겠어요.
0: 무대에 올라가서 흥기할 때 나오는 특징은?
1: 점프하고 뒤돌고 소리 지르고.
0: 카베라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을 당연히 했죠.
0: 카베라에서 일하면서 얻은 가장 귀한 경험은?
1: 선배님들의 발자취.
0: 평소에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는?
1: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0: 마이진 씨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장점은?
1: 털털함과 수수함.
0: 반대로 이건 좀 고치고 싶다는 단점은?
1: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 좀 찾자.
0: 가방이나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는 것은?
1: 차키, 지갑, 가글, 그다음에 그 옷에 묻는 지우개.
0: 나의 롤모델은 누구?
1: 조빌쌤.
0: 태진아
1: 선생님이요.
0: 태권도의 가장 큰 매력은?
1: 도복에서 나는 소리.
0: 어릴 때부터 운동한 경험이 지금 가수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1: 요즘 댄스를 하는데 발차기도 뭐 넣을 수 있고 저만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선후배 예의를 지킬 줄 안다.
0: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뭐?
1: 건강 상태예요.
0: 끝난 건가요?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거래요. 뭐 무슨 끝난 소리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해?
1: 그냥 우리 목소리가 컸죠.
0: 아, 그랬나요?
1: 재밌었죠, 그냥 제게.
0: 아, 근데 대답을 빨리 알아놓고 해놓고선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0: 오늘 왜 이렇게 혓바닥이 꼬이지?
1: 그런 날이 있죠.
0: 맞죠, 맞죠.
1: 아, 네, 맞죠.
0: 자. 김정희님께서 눈 뜬다 크크크. 이게 약간 좀 흐름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뜬다.
1: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피시는 분도 있고 먼저 눈을 뜨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걸 재밌게 얘기하기 그쵸. 위해서 네, 눈을 뜬다 우선.
0: 뭐 대부분 다시 물어볼 게 없어요. 뭐 가을이 오구나 느낄 때는 뭐 지금요. 네. 명절이 끝난 소감은?
1: 명절
0: 끝났다. 마이진 씨가 추천하는 가을 음식 개국지라고 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개국지를 못 먹어봐가지고. 어디 분이세요?
1: 저 서울 사람.
0: 서울 사람.
1: 태생은 전라도 사람인데요. 제가 어느 날 공연을 갔다가 네. 그 뭔가 해물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해물탕을 찾으러 뭐 중간에 이제 당진 쪽으로 빠지게 돼서 태안을 가게 됐는데 태안. 해물탕 집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여기 하나 있다고 진짜 몇 시간을 찾아간 거니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모님 말 한마디에 바로 메뉴가 바뀌었어요. 아, 해물탕도 좋은데 여기는 개국지가 유명한데 개국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일단 주세요 했는데 그때 개국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김치찌개에 그냥 큰 꽃게 있죠.
0: 네. 네,
1: 거기에다 뭐 보리새우 뭐 이런 걸 넣어서 그냥 김치찌개 네. 맛인데 굉장히 시원한 꽃게탕과 어우러진
0: 그런
1: 맛이에요.
0: 느낌이구나.
1: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모님도 바뀌고 어? 사람이 바뀌어서
0: 없는 집이었던 거 아니야?
1: 아니야,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어디 그 집 맞는데.
0: 아니, 맞아요?
1: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맛이가 없어졌어요.
0: 어머, 진짜?
1: 그래서 아직도 그 개구지인데. 개국지를.
0: 어머.
1: 그래서 그 개국지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0: 근데 없잖아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어디든 찾아봐야죠. 또 인터넷을 뒤져서.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0: 그렇구나. 네. 아, 개국지가 그런 느낌이군요.
1: 네.
0: 함주연님께서도 개국지 최고죠. 저는 진짜 안 먹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1: 꼭 드셔보세요. 맛있는 집 가서 드세요. 꼭.
0: 네. 그리고 박주희 씨와 결성한 비혼 클럽에 요즘 근황이 뭐 후지부지라고 하는데 네. 여전히 비혼이십니까?
1: 네,
0: 생각이
1: 맞습니다.
0: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1: 네, 네.
0: 저랑 박현우 씨를 봐도
1: 더 안 바뀌겠더라고요.
0: 아, 더 안 하고 싶어요.
1: 왜냐면 네. 가은 씨가 너무 많이 울어요.
0: 아, 제가요?
1: 네.
0: 아, 그것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지.
1: 그니까.
0: 행복해서도 울고, 꼭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만 우는 게 아니고.
1: 행복한 거 맞죠?
0: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1: 근데 치마 왜 꼴깍 삼겼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제가 눈물이 많은데, 왠지 저도 결혼해서 이런 다면 더 눈물이 많아질 것 같고.
0: 아, 그건 맞아요.
1: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 남편을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 하면 안 되겠다. 귀한 아들 데리고 살다가 큰일 나겠다.
0: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1: 왜 인정해?
0: 네. 그리고 또 가방이나 주머니에 꼭 넣어 다니는 것은 중에 뭐 차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옷 지우개 이게 뭐예요?
1: 그 왜 우리가 뭐에 음식물 튀면 네. 이렇게. 그런 거 지우는 거 있잖아요.
0: 뭘 많이 튀시는 거예요, 먹을 때?
1: 같이 가시는 분들이나 네. 가끔씩 제가 튀기도 하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유독 좀 많이 튀시는 것 같아서
0: 챙겨다니는 네. 거예요?
1: 네, 항상 챙겨다녀요.
0: 지워주려고?
1: 네.
0: 어머!
1: 근데 제가 정작 제가 안 챙길 때는 제가 흘리고 챙기면 안 흘리더라고요.
0: 나 이거 챙겨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1: 아니, 희한하게 그거는 챙기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요즘 고민이 건강 상태라고 하셨는데 왜요? 어디 아파요?
1: 이제 한 살 한 살 먹고 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한 2, 3년을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디 하나 고장이 조금씩 나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가수들한테 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에 조금
0: 무리가 많이 갔군요.
1: 무리가 많이 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제일 스트레스기도 하고

0: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관리를 잘한다 해도
1: 맞아요. 네, 계속 막상, 쓰이니까
0: 막상 쓰니까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래 오래 노래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노래 잘하고
1: 네.
0: 한결같은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1: 한결같은 사람.
0: 네.
1: 근데 본인 스스로를 좀 자신감 없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왜 자신감이 없어요?
0: 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자신감은 없었어요.
1: 왜지? 이렇게 완벽한데?
0: 되게 네. 내성적이기도 했었고,
1: 네.
0: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시키면 막 먼저 제가 나서서 하는 거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나서서 하는 거는 해도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는 누군가 등을 떠밀어 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참 없는 아이였어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현역 강학 때 제가 저요 하고 나간 것도 너무 와
1: 큰 용기.
0: 네, 화장실 덕분이다. 제가 화장실이 그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요 한 번에 되게 제가 자신감이 있는 가수로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았어요.
0: 그래도 그 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30번 질문이에요.
0: 네.
1: 10년 전 마이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
0: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한 것처럼 우리 지치지 말자. 잘 버티자. 저는 그때도 그런 말을 저한테 되새겨 줬었어요.
1: 네. 맞아요. 우리가 네. 또 다들 지금 뭐 앞으로 가고 있으신 분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나 다 모두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버티자.
0: 네.
1: 버티면 무조건 된다.
0: 맞아요.
1: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도 청해 들어도 될까요?
0: 네.
1: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0: 제 노래 바로 몽당연필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몽당연필.
0: 근데 왜 커버 안 해줘요?
1: 저는 근데 사랑의 리콜을 하려고.
0: 언제요?
1: 죄송해요. 애기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0: 농담이에요.
1: 조만간. 왜냐면 몽당연필이랑 네. 사랑의 리콜 저희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가거든요.
0: 그래서 그러면 가은 씨를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이따 바꿔야겠네요. 하나를. 리콜로.
1: 사랑의 리콜?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0: 네.
1: 그럼요. 그럼 지금 몽당연필이죠?
0: 지금 사랑의 리콜 할게요 그냥.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네. 리콜 불러주시는 거예요?
0: 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반짝이분들 계속해서 내 인생 뿅뿅꽃 피어라 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마이진 씨 라이브 사랑의 리콜 바로 청해드릴게요.

0: 마이진 씨의 사랑의 리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가수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아, 진짜 이 노래 내가 부르고 싶다. 저 사랑의 리콜 처음에 딱 음원 나왔을 때, 아, 서른도 선배님 저한테 이런 곡을 주셨어요. 저 이러면서 진짜 서른도 선배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1: 아, 그 얘기 그때 너무
0: 맞아. 들으셨어요, 얘기? 네. 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 음원 딱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춤추면서 바로 불러봤잖아요.
1: 근데 가은 씨가 만약에 이 노래 불렀으면 어떤 댄스로 춤을 췄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0: 완전 복고죠 저는.
1: 이 말만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더 낫을 뻔할 수도 있겠다.
0: 아 근데 안무 너무 귀여운데요. 저기 신별님께서 네. 목소리는 멋진데 안무 하시는 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약간 네. 파닥거린다고 해야 되나?
1: 아, 그러니까 이게 염색에 약간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검은 머리였으면 멋있어 보였다니까요. 정말?
0: 근데 염색 때문에 약간 귀여워 보이는 게 없잖아 있다.
1: 어,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원래도 조금 귀엽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시나요?
1: 예, 안 하셨어요. 아, 예.
0: 김은경님께서 우주체가 마이지. 예. 김윤수님께서 역시 댄스를 감히 해야지.
1: 그러시죠.
0: 그럼요. 예. 한원수님께서요.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 먹은 듯 깔끔하고 시원한 보이스.
1: 아,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언제 한번 어디선가 커버를 할 예정이라서.
1: 아싸. 아싸가 우리.
0: 근데 또 보통은 네. 원곡자를 잘 못 이기긴 하지만 이건 제가 또 망칠까봐 좀 못하긴 너무 좋은 곡이라가지고.
1: 아, 저는 가은 씨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예.
0: 자, 반짝이 분들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내 인생 뿅뿅꽃 피어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 네.
0: 우현숙님께서 내 인생의 며느리꽃은 언제 보여줄 거니 아들아? 아드님이 장가를 안 가시나 봐요.
1: 어떡해요, 어떡해요.
0: 요즘 좀 약간 유난히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애기들도 많이 태어나요.
1: 그러니까 의외로 결혼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점점 요즘에 막 맞죠? 청첩장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0: 맞아요. 의외로. 제 주변에도 결혼 네. 진짜 많이 하고 애기도 진짜 많이 낳고 특히 연예인분들만 해도 그죠? 이번에 결혼도 진짜 많이 하시고
1: 왜 하는 거예요?
0: 아니 지금 그것은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에, 사랑하니까 하는 거겠죠. 마혜진 씨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 장면이 혹시나 흑역사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심이 됩니다.
1: 행복하세요.
0: 네. 4179님께서 읽어주세요.
1: 네. 칙칙한 내 얼굴은 가고 우유빛깔처럼 뽀얗고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있는 얼굴꽃이 피면 좋겠어요.
0: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얼굴 하얀 사람 너무 부러워요.
1: 아니 근데 네. 이거 확실히 제가 느낀 건데 네. 염색하니까 얼굴이 아예 보이긴 해요. 정말
0: 맞아요.
1: 정말이에요.
0: 맞아요. 밝아 보여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얼굴이 되게 밝아졌다. 환해 보인다.
0: 그래서 예뻐 보이는 건가?
1: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염색 도전 한번 해보세요.
0: 김진우님께서요. 내 인생 진급의 꽃이 피길 바랍니다. 나도 어서 대리 떼고 과장 되고 싶어요.
1: 할 수 있다.
0: 복합적이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예, 이것도 버티면 되는 거죠.
1: 아이, 그럼요.
0: 네, 옵니다. 0000님께서요.
1: 내 인생 정신 번쩍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해지는 건 심해지는 건망증. 응디는 이러지 않으시지요?
0: 저도 그렇죠, 뭐. 전 요즘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이 말이 진짜 하루에 한 100번 넘게 하는 것 같아, 진짜로.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이거.
1: 어떡해.
0: 그런 거 없어요 요즘?
1: 있죠.
0: 진짜 너무 깜빡깜빡해.
1: 핸드폰 전화하고 딱 끊었는데 야 내 핸드폰

0: 어디다 놓지? 그런데 같이 보고 있는데 어 찾고 있어.
1: 진짜로 진짜 심할 때는 전화하면서 이러잖아요. 아, 잠깐만 나 핸드폰 좀 찾고 전화할게. 너무 심하니까.
0: 와 이거 진짜 우리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도 아, 가져봐야 돼요.
1: 진짜로.
0: 진짜로.
1: 네. 이게 다 해주니까 찾으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피디님 작가님 제가 3일 연락 안 되면 아 얘가 지금 정신 수련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야, 오다은님께서 네. 내 인생 다이어트 꽃이 피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할까요? 다이어트 성공 꽃 피지야. 저는 진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주변이 문제예요. 주변이 와, 항상 인정. 남편, 언니, 친구 다 뭐 맞아, 먹으러 맞아. 가자, 먹자 뭐 어 그 다이어트 해 하면서 옆에서 막 치킨 냄새 풍기고 그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다이어트는 안 하시죠?
0: 저는 옛날에 운동할 때 네. 어쩔 수 없이 뭐 체급 때문에 7, 8kg씩 맨날 뺐으니까 아~ 심지어 저는 엄마가 부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그냥 부패 뒤에 집이었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이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막 빼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걱정되니까 먹어보라고 하지.
1: 어떻게
0: 싫어 이러고 들어가서 막.
1: 근데 여러 가지 다 있어.
0: 진짜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제가 막 엄청 빼야지 이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그런지 이게 조금씩은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게 근력이
1: 빠지나 특히 얼굴살.
0: 어, 맞아요. 저는 얼굴이 제일 그래요.
1: 맞죠. 얼굴살 너무 빨리 빠져요. 네. 박복경님께서요.
0: 네.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데 큰아들은 아직 대학생 작은아들은 삼수생 내 인생 아들한테 용돈 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요. 용돈 꽃은 언제 피렸나.
1: 이것은 좀 이것은 그냥 입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 그 애들이 꼭 직장을 간다고 해서 용돈을 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0: 네.
1: 왜냐면 가서도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혹시나 뭐 장가를 빨리 갔거나 그래서 가정에 들어간 돈이 많아지면 또 용돈을 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할.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 20살 때 60이에요. 40에 났으니까.
0: 우와, 네. 건강했네요, 그래도.
1: 건강했죠. 오. 60이에요. 그럼 네. 이제 60에 용돈은 무슨 용돈이에요? 학비 내야죠.
0: 그쵸, 학비 등록금. 내야지. 취업한다고 네. 또 요즘은 사 먹으라고 그래. 월세 값 줘야지.
1: 맞아요. 요즘은 또 늦게 다들 나으시니까. 입고 입으시다 우리.
0: 그러니까 네. 두 명 더 낳으세요. 세 명이면 나라에서 많이 준대요 도움.
1: 예, 네, 그것은 제가 이제 몸이 안 따라줍니다.
0: 다음에 쌍둥이로 화이팅하자. 은감 박현호 화이팅.
1: 자 에클레어님께서요.
0: 네, 제 인생 머니꽃은 언제 피려나 모르겠어요. 재물은 이 없어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없어서 속상해요. 주위에서는 다들 돈도 잘 들어온다는데 저는 새는 돈이 너무 많아요. 부디 남은 석 달 동안 머니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 아 근데 이 주변에 다들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0: 네.
1: 그쵸?
0: 네.
1: 약간의 조금 그런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 자랑하려고 일부러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아 우리 남편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1: 아니 꼭 결혼하지 않아더라도 친구들끼리도.
0: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진짜 글귀를 읽었어요.
1: 네네.
0: 잠을 못 잔다는 핑계를 뭐 아 잠잘 곳이 뭐 없다 이러는 거는 내가 무언가가 잘 집이 있다라는 거고 아 회사 출근하기 싫다 이런 말은 내가 갈 회사 출근할 수 있다는 일이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되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 소소한 것만 먼저 보시면 그 돈 세어 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지시진 않을까요?
1: 맞아요. 네. 행복한 거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거죠. 일 없어서 힘든
0: 눈에 힘 좀 줘요.
1: 왜요?
0: 강은 씨.
1: 저 힘 좀 줘요.
0: 하나, 둘, 셋, 뿅. 저 화이팅.
1: 죄송한데 저기 이마에 제가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0: 아, 진짜?
1: 이마로 원래 눈을 뜨는데 이마 이걸 맞았더니 눈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0: 아니 괜찮아요. 네.
1: 김두래님께서요. 내 인생 여행 꽃 피어라. 결혼 30년 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녔는데 이제 다리 튼튼할 때 다니고 싶어요.
0: 오, 맞아요.
1: 30년 동안.
0: 아이고.
1: 그러니까 바쁘게 사니까요. 여행 자주 가세요? 갈 시간도 없죠?
0: 저는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1: 네. 만약에 간다면 아까 스위스로 가고 네네. 싶다고 하셨는데 엄마랑
0: 네, 가족이랑. 왜냐면 저희 엄마의 꿈이 스위스를 이렇게 처녀 때부터 가고 싶으셨대요.

0: 근데 그 스위스가 저도 이렇게 잠깐의 영상을 비춰보면 너무 아름답고 고요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1: 맞아요.
0: 지금 우리 김두래님 말씀대로 네. 튼튼할 때
1: 맞아, 튼튼할 네, 때 네, 진짜
0: 다리가 정말 튼튼할 때
1: 맞아요.
0: 어머님을 모시고 한번 정말 스위스 여행을 가보는 게 지금 목표예요.
1: 그 여행 엄청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행의 끝은 스위스라고 하세요. 아. 스위스가 진짜 좋대요. 여기저기 다 가봐도 스위스만한 데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안 가봐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요.
0: 진짜 우리 돈 열심히 벌어서
1: 그러니까
0: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못 하고 3년에서 5년 안에 바싹 벌어서 한번 그렇죠. 가봅시다.
1: 또 여행가 네. 많이 걸어야 되니까 운동, 그럼요, 무릎 그럼요, 운동도 그럼요. 좀 해놓고
0: 그럼요.
1: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1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어요. 마이진꽃 사방팔방꽃 피다 못해 만개해라.
0: 감사합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셔야죠.
0: 와 이렇게 들어오네.
1: 예. 아, 네.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0: 네, 아까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던 몽당 여운필 제 이름 좋습니다. 석자 다시 한번 여기서 꽉꽉 남기고 가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이 곡도 저희 은비트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반제분들 네, 오늘은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올 때마다 진짜 한 시간씩 꽉꽉 채워주는 분이에요. 믿음 가고 애정 가고 응원을 보내는 분이죠. 자 마이진 씨의 노래 몽당 연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와, YG 씨의 노래 몽당 연필 라이브로 듣고 왔어요. 홍정원님께서 어쩜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김윤숙님께서 몽당 연필에 침 발라서 많이 썼지.
1: 근데 저도 있었어요 그때.
0: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연필 쓰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1: 저도요.
0: 볼펜보다. 그죠?
1: 샤프보다.
0: 네. 네. 와, 진짜 가사가 예술이에요.
1: 그죠.
0: 장재봉님께서 믿고 보고 듣는 내 마음속의 진 언제나 사랑합니다. 응디도 좋아요. 여기는 7곡입니다. 마이지님 콘서트 언제 하시나요?
1: 콘서트 일단은 예정에는 있습니다.
0: 어허!
1: 네, 근데 아직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
1: 음력으로 올해를 세우게.
0: 음력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뭐 내년 봄까지도. 네. 미소가은님께서 네. 몽당 연필을 볼펜 흰데에 꽂아서 쓰던 옛날 시절이 생각나요.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직도 흑심이 남아 내 이름 석자 거기서 와 이랬잖아요.
1: 저도요.
0: 어떻게 그 흑심을 여기 흑심 그 연필 흑심을 여기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지? 나는 이 생각이 저 가사 진짜 예술이에요.
1: 진짜 이 작사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간다. 가수가 뭐가 있겠어요.
0: 이름도
1: 있지만 히트곡이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1: 솔직히 히트곡이거든요.
0: 네. 네. 이건 뭐 이미 히트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1: 그래도 더 히트가 돼야 됩니다.
0: 1975님께서 라이브로 네. 듣네요. 저는 몸이 불편해서 공연 못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듣네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1: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 하는 말인데 네. 목 상태가 사실 오늘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응원을 그래도 많이 완벽해요. 해주셔서 너무 마지막에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괜찮아요. 너무너무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1: 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서

0: 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마이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1: 왜요? 아, 가은 씨 한 시간 네.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0: 아, 그럼요.
1: 같이 할게요.
0: 어, 진짜요?
1: 네.
0: 계셔도 돼요.
1: 어, 진짜요?
0: 진짜 어디 안 가세요?
1: 어, 그 가야 돼요.
0: 여기서는 함부로 뭐 말씀하시면 제가 바지 가랑이를 잡을 수도 있어서.
1: 어, 그냥 있으면 되죠.
0: 아, 그렇죠?
1: 밥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계시면 옆에서 저는
0: 죄송한데
1: 먹방을
0: 저희,
1: 어때요?
0: 죄송한데 저희 밥은 안 드립니다. 아, 식사 안 하셨나 봐요.
1: 어, 그러면은 안 할래요.
0: 네. 우리 바지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들 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내 인생 꽃이 피었다처럼 여러분들의 정말 앞길에도 꽃길이 환하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지치지 마세요.
0: 감사합니다. 자, 1부 꾹꾹으로요. 어, 마이진 씨 노래 들을까봐요. 3호에 네, 3호에 띄워드리면서 저희 잠시 후 2부도 있습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마이진 씨 감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산했던 고속도로 교통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 부근까지 8km 구간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과 안성분기점에서 각각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답답하고요. 매송휴게소 1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0: 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연희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성산부터 정체입니다. 50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신유의 시계반을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도요. 스튜디오 콩에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요. 반지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4시까지 응디랑 쭉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취합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최윤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명절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저는 며칠 고생해서 차례상 떡 벌어지게 차리고 가족들과도 맛있는 음식 잘 나눠 먹었습니다. 외며느리에다 시어머님께서 안 계셔서 모든 걸 저 혼자 헤쳐나간 지도 10년 정도 되니 이제 명절 쇠는 것도 일도 아닌 게 되었네요. 근데 추석 잘 지내고 나니 긴장감이 조금 풀리네요. 오늘은 이 노래 들으면서 편히 쉬고 싶어요. 진해성의 그 어느 날 들려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아, 외며느리에다 시어머님도 안 계셔서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와, 그거 보통 일 아닐 텐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진짜 고생하고 이게 또 매번 하던 거라도 어찌됐건 이 제사상을 차린다는 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몸에 긴장감 좀 들어가고 또 이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리는 감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좀 푹 쉬세요. 이민정님께서 응디 언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는 3살

된 우리 딸이랑 남편이랑 같이 시댁도 다녀오고 친정도 다녀오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딸이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예쁜 행동을 많이 해서 양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용돈도 많이 받았죠? 아직은 용돈이 뭔지 모를 나이. 그래서 제 주머니로 슝! 마이 포켓.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내년 설도 기다려집니다. 우하하. 홍성윤의 봉이로구나 신청할게요. 고맙다, 딸아. 아니, 민정님. 저거. 요즘은 다 그 애기 통장 만들어가지고 애기한테 주지 않아요? 모아주지 않아요? 안 돼요. 인 마이 포켓 하면 안 돼요. 저기. 그 따님이 애교가 많게 막 이렇게 애교 많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받은 돈이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애기한테 모아서 이거 다 너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돈이야 하고 뭐 큰 거 하나 살 때나 돈 많이 들어갈 때 쓰라고 이렇게 주세요. 저도 우리 딸 저기 이번에 용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모아뒀습니다. 진짜로 저는 전해줄 거예요. 혹시나 힘든 일이 생겨서 그 돈을 건드리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로 어떻게든 모아서 줄 거예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응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요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진해성의 그 어느 날 그리고 홍성윤의 봉이로구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진혜성의 그 어느 날 그리고 홍성윤의 봉이로구나 였어요. 신별님께서 응디 아까 마이진 씨 가기 전에 신곡 챌린지 영상 찍으신 거예요? 우왕! 네네네 챌린지 찍었어요. 유튜브에 KBS 2라디오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검색하시면요.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7868님께서 응디 반짝이 분들 추석 연휴 평화롭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마트 갔다가 싸우는 가족들 세 팀이나 봤습니다. 왜 우리는 명절에 싸우게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이 특히나 그 명절 때 많이 싸우는 이유는 그 예민해져 있어요. 일단 뭔가 그 어딘가 멀리 가족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 그거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 또 이 제사장도 차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마트에서 또 장도 보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그 예민함이 더해져서 말투가 이렇게 또 예민한 거에다가 툭 이렇게 그냥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너 말투가 왜 그래? 거기서 이제 또 말을 서운하게 했니? 너는 옛날부터 그랬니? 하면서 또 갑자기 옛날 얘기 꺼내고

그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그 옛날 얘기가 그걸 하다가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휴, 안 싸우도록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쵸? 안 되죠? 8994님께서 응디 추석에 딸 남자친구가 인사 왔는데 저희 가족도 말수가 적은데 딸 남친도 조용해서 분위기가 절간 같았어요. 그래도 예비 사이가 생겨서 마음이 아주 든든하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말 많아봤자 뭐예요. 든든하게 그냥 듬직하게 말없이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게 참 좋은 거죠. 아, 물론 뭐 다 조용하면은 조용하면 좋지 않나요? 물론 막 그런데 자리에서 말 많이 하고 아우 어머님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어머님 막 미모가 좋으십니다 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묵묵히 그냥 옆에서 마음 써가면서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뭐 말 많이 한다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좋은데요? 네, 든든하시겠어요. 2115님께서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덜 힘드네요. 추석에 많이 먹은 느끼한 속은 점심에 먹은 매콤 떡볶이로 싹 해결하고 열일하려고 폼 잡았는데 딱 졸리기 시작하네요. 잠 좀 깨워주세요. 이제 그 지금은 별로 안 힘드실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약간의 그 연휴 휴증이 싹 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오늘은 뭐 해야 되니까 출근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헐레벌떡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다 오게 됐는데 내일부터 아마 힘들게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추석에 많이 먹었죠. 저도 이게 조금 약간 배가 좀 나왔어요. 속도 느끼하고. 1186님께서 여긴 수원입니다. 내일 미용실 개업해요.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미용실 정리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설레고 기뻐요. 축하해주세요. 아유 추석 연휴 때 쉬지 않고 또 개업 준비하셨겠네요. 뭐 요즘은 떡 안 돌리나? 그렇죠. 떡 같은 거 돌리지 않나요? 떡도 맞춰야지. 거기 또 개업하면은 무슨 개업 선물 같은 거 사은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또 미용실 청소도 해야지. 아유 이것저것 정리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박날 일만 남았어요. 손님아 많이 와라. 권현진님께서 추석에 장거리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사달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가져온 물 있잖아 하는 거 있죠? 기름값 톨비는 잘만 쓰면서 커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기름값 톨비가 많이 나왔나? 커피 그거 하긴 요즘 커피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는 길에 피곤하고 이러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지 뭐 그걸로 물로 대신하려 그래요.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지. 이렇게 멀리 가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여유롭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요? 참. 자 마음 푸십시오.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자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하러 돌아옵니다. 홍지윤의 옷 한 벌은 건졌으니 그리고 박지연의 사는 게 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오늘은 진짜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아니, 회사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업무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거든. 아, 근데 그때마다 자꾸 말끝에 이응을 붙인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0: 오늘도 바쁘다 바빠. 아,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잠깐 가만있어 보자. 자, 여기 보자. 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후배가 해야 될 일인데. 아, 메시지 보내야겠다. 지은 씨, 바빠요? 거래처에 납품 확인하는 거 혹시 했어요? 이거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더라도 꼭 부탁해요. 자, 됐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0: 네, 고마워요. 그리고 부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시하신 것도 잘 처리 부탁할게요. 됐다.
1: 아, 그거는요, 지금 처리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일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휴가라고 내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0: 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랬어요? 그랬어용이라고 보낸 거 맞지? 이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아, 그랬어용은 좀 당황스럽네. 그래도 일단 답장은 보내야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처리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자기야, 이거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말끝마다 이거 뭐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했어용 뭐 이거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거 말투가 이상하게 들린 거 나만 그런 거야? 이거 설마 이거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괜히 나만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런 건가? 아, 자기야, 나 정말 헷갈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현철의 작가까지 마세요. 아, 노래가 찌르네요. 오늘은 김예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회사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에 후배한테 뭐 이거 처리했어 저거 처리했어요 뭐 이렇게 보냈더니 처리 중인데요 그랬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끝에 이응자를 자꾸 붙여요. 이게 이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건가? 아하, 장세정님께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마상 입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하죠. 김경수님께서 용? 뭔 말투가 혀 짧은 것 같은데요? 전미경님께서 직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하, 이소영님께서 사연자님께서 마음이 사연자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투지용. 저도 그래용. 귀엽게 봐주세용.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진짜 습관 맞아요? 근데 습관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했음이 당당당 그런다고? 저는 약간 이거 다른 분하고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분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분한테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그건 지적을 하세요. 회사에서 이런 말투 쓰지 마세요. 집중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뭐 그런 말투라 해도, 요즘 애들 말투라 해도 회사에서 이런 당당당 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으면 좋겠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네, 그냥 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앗, 냉,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굳이 대답을 두 번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앗, 이런 거 왜 쓸까? 그리고 뭐 내일 그러면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만약에 뭐 당을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에 왜 남기는 거예요? 이거 약간 저는 약간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분의 메시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분한테도 뭐 이렇게 계속 대답을 두 번 한다거나 앗, 어, 핫 뭐 이런 거, 이런 추임새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약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좋아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이다, 뭐 약간의 그 이성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메시지 보낼 때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괜히 막 더 잘해주고 싶고, 이분이 이 선배가 시키는 거는 내가 더 잘 일 처리를 하고 싶어서 그거 내가 물어봤는데요 그랬어요 뭐 이런 것 좀 약간 섞어서 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정님께서 현철님의 노래가 대신 말해주네요. 찰칵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7584님께서 약간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저도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종종 쓰는데 이런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구나. 그런 거구나. 나 몰랐구나. 아 그래요? 아 제가 아예 이런 말투를 안 써서 그런가 봐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해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투를 쓸 것 같은데 너무 평소에 안 쓰는 사람이라서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건가? 아니 평소에 진짜 애교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당당당 용용용을 쓰나요? 이거는 애교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장세정님께서 노노 그린라이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주님 저기 저는 조금 약간 그랬는데 아니래요. 모든 반짝이 분이 좀 아니래요. 예,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예, 노래를 좀 새겨 들읍시다. 예. 아, 핑크빛이 좀 도나했는데 아니래요. 자, 은빛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장윤정의 짠짜라,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장윤정의 짠짜라 그리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였습니다. 8736님께서 자기야 사연자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후기 사연 꼭 올려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후기 사연 꼭 올려주세요. 0584님께서 저는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애교나 나오죠. 아무개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니 그냥 상사분이 말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굳이 그 타자를 하나로 이응자를 더 붙인다고요? 그런 귀찮은 짓을 한다고? 굳이 관심 없는 상사에게? 뭐더러? 그럼 알겠습니다. 했다용. 이거를 굳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 이쪽도 지금 제작진분들하고 지금 한 3대 2 정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가 3이긴 한데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고백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약간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동기들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확신해요. 용자 없을걸요. 5168님께서 응디 오늘 땅콩 수확했어요. 온 가족 고소한 땅콩 먹을 거 생각하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음악과 함께 땅콩 따고 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고소하겠네요. 진짜 뭐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 힘들지 않죠? 4913님께서 응디 빛나는 트로트 청취하면서 일상 복귀했답니다. 추석 연휴에 스트레스 NO, 복잡한 심정 NO, 정말 편안한 명절이었어요. 시댁 조카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친정 언니의 맛난 음식들 잘 먹고 현금으로 기분 좋게 쓰고 왔어요. 돈도 많이 나갔죠? 우리 반지분들 근데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진짜 그 뭐 연휴가 좀 길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조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푹 쉬시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또 뭐 열심히 다시 살아야죠. 그죠?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박상철의 빵빵.

0: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 쪽으로 9km 구간, 남이천 쪽으로 4km 구간 막힙니다.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드림의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이천 진출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요. 이후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월곶분기점과 서창분기점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서 아쉬웠는지 언제 길게 쉬어보나 달력을 뒤지다가 무려 2082년 달력까지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2082년 역대급 추석 연휴 주말 쉬고 10월 5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거기서 대체 휴일 8일 쉬고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면 연차 하나 안 쓰고 9일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56년 버텨. 자, 그때 되면 몇 살이 되는 거죠?

끔찍하다. 그렇게까지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 지나며 개천절, 대체휴일로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쉬고요. 다음 주는 화수목만 지나면 금요일에 한글날이 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쉬는 날 많아요. 게다가 지금 오후 4시, 오늘 일과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56년 뭘 기다려요. 일단 오늘만 신나게 잘 버티는 걸로. 콜? 콜!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왔어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연휴가 매력이 있는 건 오늘 조금 늘어져도 내일 또 남아있잖아. 이게 마음을 확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연휴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보님 추석 때 긴 연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우리 박규인님도 오늘은 일찍 왔어요. 꽁디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너무나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정말 알차게 주말 그리고 모처럼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연휴 보내셨는지 문자 폭탄 날려주세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거, 노는 거, 쉬는 거 이런 거 몸이 금세 적응을 하는데 늘 해왔던 일상에는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56년 뒤에 있을 9시간의 추석 연휴 요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만 해도 아득하네요.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쉰다고요? 하시면서 김정희님 그지. 그리고 저는 퇴직하겠는데요? 하시면서 윤인희님 보내주셨고 언니 56년 후? 저 100살이네요? 하시면서 8878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소확행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0: 오늘도 라라랜드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임채영님 문자 주셨어요. 뭐 하셨을까? 어? 콩디 저는 아팠어요. 아팠어. 명절 전부터 아팠는데 결국 명절 내내 아팠습니다. 음식해놓고 뭐 하나 맛나게 먹지도 못하고 기절 모드였습니다. 푹 자서 그런가 이제 조금 살만해요. 명절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살만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쵸? 너무 무리하셨나? 임채영님 보내주셨어요. 며칠 동안 너무 아팠다고 기절 모드였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송소연님, 추석 때 너무 쉬었는지 정신이 빠져서 일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날려버렸습니다. 멘붕 왔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맥놓고 있다가, 그렇죠? 황진구님, 저는 오늘 추어탕 먹었습니다. 어우, 몸에 좋은 추어탕 한 그릇 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김옥주님은 추석 전에 딸내가 와서 진짜 제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어우,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힘드셨었나 봐요. 이불 빨래만 해도 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청소합니다 하시면서 김옥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추석 전에 뭐 이 연휴 동안 가족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저것 또 정리하고 이불 빨래하고 정말 녹초가 되었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고, 우리 박숙향님, 콩디 연휴 밥상 차리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직 며느리는 편한 휴식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출근이 더 좋은 저입니다. 박숙향님, 이런 사연들 꽤나 많습니다. 언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남편이 술 먹고 넘어져서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또 과하게 드셨구나. 과유불급이라고. 그렇게 잘 아시면서도 너무 과하게 드셨어. 또 심하게 또 다치신 건 아니시겠죠? 안정 취하며 집에서 누워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출첵 1등. 다들 술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6449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영화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콩지 추석은 잘 쉬었는지요? 바쁘게 바쁘게 잘 쉬었습니다. 좀 전에 큰딸 기차 태워 서울 보내고

허전한 마음 라라랜드 들어와서 달래봅니다 하시면서 외로우셨어. 우리 또 큰 따님이 서울로 가고 나니까 그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신 거지. 영아님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친구가 저 이분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김이만님은요 퇴근 4시간 전입니다. 후딱 가려나요? 후딱 갈걸요? 라라랜드랑 2시간은 일단 잘 갑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0584님 콩디 방송을 들으면서 추석 연휴에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어. 감사해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를 하고 내일 쉬는 날입니다. 힘 좀 주세요. 0584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송민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10월 3일은 저희 부부 만 20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집사람이 콩디가 만들어주는 비즈팔찌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부탁드립니다. 콩디.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주님 제가 커플 비즈팔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이즈만 던져주시면 저희 보니 부지런을 한번 떨어보죠. 전혜라님 어우 문자를 두 개나 쏴주셨네요. 엄마가 땡땡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늘 정기 검진에 추가금까지 내가며 검사를 했습니다. 노아라 어쩔 수 없다는데 우리 엄마 제 말은 믿지 않아 녹음해서 집 가는 중입니다. 콩언니 우리 엄마 왜 제 말은 안 믿는 걸까요? 이번 명절은 할아버지 댁에 도둑이 들어 어머 집안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문은 꼭 닫고 다니는 걸로 점점점 어머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 아이고야 이런 사연 진짜 오랜만에 저 받아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나 집에 도둑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어머나 도둑이 간이 크네요. 전혜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순주님 콩디 저는 남편과 싸워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화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잖아. 웬만하면 우리 설순주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오래 가지고 가봐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털 수 있는 거 확확 털어버리자고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막 우화가 치밀어요. 아 너무 화나. 근데 한 20일만 지나도 내가 며칠나 그렇게 우화가 치밀었지? 이거 기억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순주님 아, 우리 다 같이 저도 우화가 치밀 때 있어요. 항상 근데 그렇게 털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 털어내고 우리 남편분 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번 풀어보아요. 우리 순주님에게도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4님 길을 가다 한 노래가 듣기 좋아서 귀 기울였다가 이렇게 팬이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 팬이 되었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무심코 딱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 이 노래 뭐지? 누가 불렀지? 그러면서 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영준님 예쁜 콩디님 커피 감사해요. 커피 받으셨어. 소희는 이번 추석을 가족들과 명동호텔 1박 2일. 어머 호캉스 하셨어? 좋으셨겠네. 첫째 날은 낮에 명동거리 청계천에서 놀고 밤에는 덕수궁 광화문에서 놀고 둘째 날은 성수동에 가서 쇼핑하고 처음으로 추석 힐링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영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알뜰하게 이틀을 채우신 것 같아요. 김정아님도 찾아와 주셨고 2070님 콩디님 속 있는 말 좀 할랍니다. 어 하세요. 즐거워야 할 명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셨어요? 아픈 마음 잊고 지인들께 농사지은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 등등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야옹이가 마음 달래주듯 재롱을 떠내요. 웃어야지요. 그러니까요. 웃어야지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나누셨어요. 조만간
복들이 어깨동무하고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70님에게도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저희보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4243님, 콩디 저는 오늘 8년 만에 이사하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도 짐 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정신없는 오늘 잘 이겨내

내보겠습니다. 8년 만에 이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잘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셔서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운들, 좋은 일들 많이 많이 만나셨으면 하네요. 4243님에게도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 씨의 스피드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또 우리 마음, 울적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달래볼까요?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생긴 것도 성격도 우리 모두 모두 다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라라벨 오늘 주제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이 우리의 시간을 조금은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요즘, 아니 오늘,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6시? 퇴근 시간? 요거 꽤나 많을 것 같고, 명절에 다녀간 아이들 전화? 기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확 난다고 어머님들이 이 돌아간 자녀들 전화 엄청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군대 간 아들 휴가 나오는 날? 그리고 어제 주문한 택배 또 기다려지죠. 가을옷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월급날? 뭐 들어왔다가 바로 그냥 나가는 월급일지라도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여행 계획 다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택배도 좋고 월급날 뭐 돈도 좋고 다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왔으면 기다려지는 거 뭘까, 그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기다립니다.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조이디의 9 to 5. 잘 돼.

아우, 노래 두 곡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문자를 받습니다.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먼저 8096님 듣고 계십니까? 고3 딸 원하는 대학 합격 소식. 아, 저 이번도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기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딸 신혜원 화이팅! 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신혜원 양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양서진님 듣고 계십니까? 저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엄마랑 손톱 네일 예약했습니다. 아우, 모녀가 손톱 네일을 하려고 예약을 해두셨대요.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다려진다는 게. 엄마랑 네일도 하고 샤브샤브도 먹을 거예요. 우리 양서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샤브샤브 맛있지. 그리고 이연정님은 귀엽습니다. 아주 큐트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일 기다리죠. 언니가 예쁜 목소리로 제 사연을 읽어주길 기다려요 하시면서 이연정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 우리 이연정님에게 제가 햄버거 쿠폰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님은 어디에? 아,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노력 안 하시면서 내 님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4, 3.

18님 보내주셨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반쪽이 생기지. 4150님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료. 이런 거는 기다리지 말자. 확률이 너무 낮아. 4150님 보내주셨고 0907님 언니 저는 지금 병원 진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명절 지나고 병원에 사람 엄청 많네요. 온몸이 쑤셔서 진료 얼른 받고 가고 싶네요. 온몸이 쑤시다는. 그래서 진료 기다리고 계시다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907님에게도 햄버거 쿠폰 갑니다. 이현정님에게도 제가 싸드렸고 그리고 3605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추석 보너스를 다음 달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겨우겨우 버텼고 다음 달만 기다린답니다. 내 보너스. 보너스 다음 달이면 받으시는 거야? 3605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영님은 라라벨 10월 9일 제주도 여행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신우 부부들과 함께 떠납니다 하시면서 10월 9일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고 김혜정님 저 조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예쁠까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아서 제가 더 설레고 두근두근해서 조카 바보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쁠지 상상도 안 됩니다. 김혜정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혜정님에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아님, 이모님이 제 문자를 메시지를 소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아님 기다리셨어. 제가 문자 소개해 드렸고 햄버거 쿠폰까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님, 추석 전에 남편이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아 불쌍. 수술 후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최인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가족 스리랑카 여행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하시면서 최인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 11월 달에 시작과 함께 스리랑카 여행이 잡혀져 있네요. 5156님은 아 우리 최인수님이 아니라 5156님이구나. 11월 7일 가족 스리랑카 여행 간다고. 그리고 김석철님은 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배달 라이더예요. 그래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고 김석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석철님에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콜 들어왔다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늘 좌우 앞뒤 다 살피시고 늘 안전하게 빠라바라바라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의 좋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아 선미 씨의 보름달입니다.

지금 어딘가로 움직이시다가 선미 씨가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어? 내 노래 중에 조화가 있나?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이 박재범 씨의 조화거든요. 아, 제목을 땡겨 소개를 했네. 선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름달 듣고 왔어요. 지금 시각 4시 41분 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콩디님, 제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이번에 원하던 곳에 예비 번호를 받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 꼭 합격 문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따님이 꼭 합격 문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날라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3310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우미숙님 지금 슬퍼. 콩디, 내 사연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긴요. 여기 있지. 아무리 울려도 나오지 않고 씁쓸하네요 하셨어요. 소개되길 우리 우미숙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자꾸 놓쳐서 미안해요. 미숙님. 8662님 10월 초에 55년 지기 친구들과 같이 군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군산에 가면 먹거리 너무 많아요. 빵집도 기가 막힌 빵집 있고 너무 기다려지신다고 8662님 문자 주셨습니다. 김현선님 신랑 퇴근할 때 치킨 픽업 해오라고 했거든요. 6시 퇴근인데 신랑이 기다려줘요. 여보야 조심해서 빨랑 와. 우리 치맥하자. 남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치킨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겠지? 0083님 샌드위치 시켰습니다. 빨리 배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파. 지금 허전하신가 봐요. 그리고 9333님 저는 오늘 신청했습니다. 여권 발급이요. 신랑이 갑자기 여권 있나? 나. 아니? 신랑 만들어라. 나. 오예! 하면서 여권 발급했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여권 있나? 다정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다정한 그런 마음이 깊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문자였습니다. 7916님 언니 저는 남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친척 집에 인사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길래 섭섭해서 싸웠어요. 남편아 사과하면 냉큼 받아죽구마. 남편분님 아내분 번호가 끝번호가 7916이에요. 어? 내 아내인데? 그리고 친척 집에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가자고 했는데 나네? 라고 뭐 자기 일이니까 생각이 번뜩 드시겠죠? 그런 남편분들 그냥 남자잖아. 그리고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마 하고 아내분 기분 좀 풀어주세요.

그럼 아내분이 냉큼 받아준다고 합니다. 임희용님,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일하는 현장 완공이요. 아, 이거는 또 차곡차곡 쌓여줘야지만 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말 부부 고만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엄희용님, 주말 부부시구나. 조정유님, 첫눈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벌써요? 첫눈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 아니면 첫날, 첫눈 오는 날 무슨 약속이, 근사한 약속이 있으실까? 이 날이 기다려진다고 보내주셨어요. 2329님, 연휴 때 소개팅한 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느낌 좋았는데. 느낌 좋으셨어? 바로 하기 뭐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뜸을 들이시는 거 아닐까? 제발. 아니면 내가 먼저? 오, 이거 좋네. 너무 기다리지만 마요. 그냥 해요. 마음이 가면. 누가 먼저 하면 어때? 한번 해보시면 안 돼? 우리 2329님, 나 같으면 했다. 우리 백설기님, 저는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 남의 애프터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공디? 어! 저는 우리 백설기님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소개팅을 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 왠지 상대도 나를 호감 있게 바라보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자라고 기다리지만 말고 뭐 하세요? 하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좀 해보면 어때요? 애프터 안 와서 제가 먼저 해봅니다. 어땠는데요?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그냥 가면 어떨까 싶어요. 박재범 씨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좋아.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이진행님이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는 청송 사과 과수원이에요. 저는 겨울사과 부사 예쁘게 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 부사사과 맛있죠. 이 단맛도 강하고 그리고 과즙이 있으면서 아삭아삭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신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깎아서 먹기 참 좋죠. 부사 참 맛있는데. 아, 보내셨습니다. 맛있는 입맛 땡기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내셨어요. 박양규님, 저는 반영구를 했는데 반영구하셨어. 자연스럽게 물 빠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짱구 같으신가 보다. 그죠? 너무 진하게 돼서 외출이 겁이 납니다. 언제쯤이면 자연스럽게 예쁘게 될까요? 요거를 또 기다린다 하셨고, 저는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박 3일 펜션 갈 거라 기다리고 있어요. 이지연님 두근두근 하시다고 주셨습니다. 박세일님, 뻔히누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유 늦다니요.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저는 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3814님. 국민임대주택 청약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인데 제발 좋은 결과 나와서 월세 원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11월

27일 참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5554님은 콩디 전 이번 주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 아들 공군 훈련소 수료식이 있거든요. 우리 멋진 아들 얼른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5554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고요.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함양휴게소 부근에서 작업 중입니다. 뒤로 지곡 나들목일 때 4km가량 정체가 평소보다 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이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또 좀 더 지나 안성분기점에서 각각 3, 4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판교분기점 진출로 쪽으로 정체가 심해졌고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에서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안양터널 부근에서 수리터널 사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dream, dream,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

0: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멋진. 참 무대 위에서도 너무 멋있으시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인품도 너무 근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신성우 씨의 서시 듣고 왔습니다.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서시 아니고 다섯시 하시면서 류홍기님 보내주셨어요. 웃기라고 문자 보내주신 거 맞으시죠? 3310님 콩디님 제 딸이 취업 준비 중이에요. 우리 딸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와 드디어 명절이 끝이 났습니다. 시댁에서 이틀 동안 지내고 친정에도 가고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이 기쁘지만은 않네요. 몸이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은 힘들었던 나에게 힐링 시간으로 온천 다녀오는 중이랍니다. 라라랜드 콩디 목소리 들으며 오는 길이 더욱 힐링입니다. 6705님 따뜻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오영님 라라랜드 노래 너무 좋아요.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2부에도 근사한 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 부르고 계신다고 정오영님 보내주셨고 와 우리 윤숙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혜숙님 김수진님 춘하님도 보내주셨고 연휴 끝나고 밀린 업무 때문에 잔업하느라 너무 피곤하지만 콩디랑 함께여서 좋네요 하시면서 춘하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주성원님도 찾아와 주셨고 홍영민님 이종표님 문자 잘 읽었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로 계속해서 달려볼 겁니다.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되죠.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곡의 노래가 우리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콩콩 테마는 노래 속에 숫자가 있다. 그런 노래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연휴는 언제인가 날짜도 보고 퇴근하려면 몇 시간 남았지? 시계도 보고 숫자 많이 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노래 속에서 숫자를 한번 볼까봐요. 1, 2, 3, 4, 하나, 둘, 셋부터 10년, 100년, 1000년 다 좋습니다. 라라 가족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문자로 선곡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콩디, 저 콩디가 데리고 온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2010년에 태어난 노래예요. KCM의 3년이 지났어. 시간이 약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 봅니다. 실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KCM의 목소리를 들고 왔습니다. 의외로 명곡들이 많아요. 우리 KCM. 근데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답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1: 숫자 5가 들어간 노래인데요. 시작부터 어깨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1999년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만보 열풍의 주인공입니다. 루 베가의 목소리입니다. 만보.

0291님 룰라의 3-4. 0377님 3-4 신나는데 묘하게 슬프기도 한 것이 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5751님 요즘 들어 룰라를 다시 듣기 하는데요, 오늘 주제랑 맞아서 보내봅니다. 항상 잘 듣고 있는 청취자 1인입니다. 감사해요. 노래 나갑니다. 룰라가 노래합니다. 3-4.

아주 개성 만점인 팀입니다. 3953님, 연정님, 100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주주클럽의 16, 20,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분이 저 콩디가 데리고 온 곡은 KCM의 3년이 지났어 였고요. 루베가의 만보 넘버 5 이어서 듣고 왔고 롤라의 3-4 주주클럽의 16-20 이 아이의 1-2-3-4 듣고 왔습니다. 한지선님 알리의 365일 생각난다 하셨고 9842님은 이승환씨의 천일 동안 그리고 꽃별님이 원타임의 원타임 듣고 싶다 하셨고요. 김은님은 김동규 씨의 8월이 아니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수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아주 좋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용기님은 이승철 씨의 열을 세어보아요. 요 노래 생각난다 하셨고 이은영님은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1339님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그리고 김주연님 콩디언니 당연히 팝도 되겠죠 하시면서 아우 그럼요. 앤마리의 2002 듣고 싶다고 이렇게 또 신청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재방송 듣는데 오늘은 상황이 돼서 본방을 듣고 계시대요. 우리 김주연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댓글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콩디 앤마리의 2002 듣고 파요 하시면서 바람이 제법 쌀쌀하네요. 가을이 좋으네요. 100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노래.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9069님 98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이번에 라라랜드 라디오가 나옵니다. 아 우리 98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꽃길 달리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성님 보아의 넘버원 7656님은 넘버원 보아 라라랜드 하시면서 우리들의 넘버원 하셨고요. 이건서님은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윤숙님은 블루의 원러브 그리고 박광규씨의 천일 동안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콩콩 디스크 잡기 오늘 마무리할 곡은요. 앤마리의 2002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26살 가을. 난 고등학교 때부터 8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때 8년이면 뭐 내 인생의 거의 전부였다. 헤어지고 나니 세상 발라드가 다 죄다 내 노래 같았다. 이어폰만 꽂으며 이것도 내 얘기고 다음 곡이 나오면 이것도 내 얘기야. 방에서 노래 들으면서 훌쩍거리고 있으면 엄마가 문을 벌컥 열었다. 아유 세상 끝났니? 어? 그만 좀 해. 아주 그냥 청승을 떨어 청승을.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도 엄마는 밥이나 먹으라며 호통하셨다. 집에서 울기도 눈치가 보였다. 게다가 이별하고 기분 전환한다고 머리까지 싹둑 잘랐는데 망했다. 진짜 안 어울린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별보다 머리가 더 슬펐다. 혹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아우. 그 몰골로는 만나자고 해도 못 나갈 판이었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집을 나왔다. 갈 데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탔다. 창가의 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종점에 도착하면 내렸다가 또 아무 버스나 타고 돌아오고를 반복했다. 그날도 그랬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노래를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이 학생 네? 아이 안 내리고 뭐해? 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긴 종점이지. 막차 떠났는데 학생 집이 어디야? 네? 막차가 떠났다고요? 설상가상으로 휴대폰까지 배터리가 나갔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학생 졸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요. 집이 어딘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참았던 게 터졌다. 집이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학생, 아니 왜 이렇게 울어? 왜 그러는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나는 엉엉 울면서 말했다. 아저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퉁퉁 부은 눈에 모자는 푹 눌러쓰고 막차 종점에서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여자애라니. 아이고, 일단 울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요. 아, 이러고 있어.

있으면 집에 더 못 가. 그리고는 택시 한 대를 잡아주셨다. 저 기사님, 여기 예, 지하철역까지만 좀 데려다 줘요.

0: 그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호통.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어? 전화는 왜 꺼놓은 거야?
1: 엄마.
0: 또 울었어 또? 어? 아니 어디 갔었냐고?
1: 엄마 나 종점 갔다가 왔어.
0: 뭐? 종점이 뭐야? 거긴 또 왜 갔어?
1: 아우 정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0: 엄마한테 등짝을 얻어맞고 난 뒤로 난 정신을 좀 차렸다. 슬픈 노래도 조금씩 덜 들었다. 어울리지 않는 짧은 머리를 이래저래 연출하느라 아침마다 바빴다. 그렇게 난 이별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그날 생각이 난다. 깜깜한 종점에서 울고 있던 나에게 택시를 잡아줬던 버스기사 아저씨. 이어폰에서 흐르던 그 노래들. 점점점.

어떤가요는 김지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고 왔어요. 사연도 절절한데 노래도 참 절절합니다. 막 김장훈 씨의 허니 듣고 왔어요. 어떤가요에 여러분들 푹 빠지셨습니까? 연기 어땠어? 괜찮았어? 상황이 막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었어요? 난 이런 절절한 이별한 추억도 없네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진짜요? 김유진님 보내주셨습니다. 박민경님, 슬픈 사연인데 콩디 연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피식. 너무 최고입니다.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는 콩디. 그치 그치? 박민경님 보내주셨어요. 김수진님, 그래도 저보다 양호하네요. 저는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다 하셨고. 오, 우리 수진님. 그리고 이재숙님, 콩디 연기 진짜 너무너무, 그래요? 오늘 그냥 이미지가 막 그려졌죠? 그리고 꽃별님은 대본에 퐁 빠진 콩디. 안 보여요? 하시면서. 제가 어머니 연기할 때는, 대본으로 얼굴을 좀 가렸죠. 상상하시라고. 박민경님도 문자 주셨고. 그리고, 이소영님, 원래 사랑은 많이 아플수록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치료해주고요. 선곡이 아주 찰떡이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연기는 명품입니다. 엄마 연기 최고. 그지 그지. 박영웅님 보내주셨어요.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보다 양호하다고 우리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네. 천일광님도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다 하셨고, 우리 홍정아님, 수진님,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어떤가요 함께해 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 또 떠오르는 한 곡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대사 정말 리얼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콩콩 디스크 자키에서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을 천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주 요즘은 은근히 실수해놓고도 귀엽게 넘어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라랑아족 여러분들 중에는 옴부즈맨이 살아 숨쉬어. 그래서 조금 더 실수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수를 했으니 정정은 해드려야죠. 맞습니다. 이승환 씨의 천일 동안,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틀린 부분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37님 문자 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부터 키워온 가지 수확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가지 맛있죠. 몸에도 좋고. 그리고 3933님 콩디 누나 추석 잘 보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잘 보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들으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족 사진을 우리 39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추석 때. 와, 상에 무슨 12첩 반상이에요? 임금님 수라 쌓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색 색깔로. 와, 파이토케미컬 8가지 색깔은 여기 지금 밥상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 사연 감사합니다. 김정아님, 콩디 명절 잘 보내고 통도사, 아 통도사 멋있죠. 메밀꽃 보고 도토리 묵 사서 집으로 고고싱. 경부고속도로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정아님. 그리고 6057님, 언니 저는 연휴 때 부산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보고 오고 어제는 생일이어서 가족들과 식사도 맛있게 먹었지만 아직 신랑에게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헉, 신랑님 뭐 하셔? 우리 아내분이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도 될까요? 6057님 보내셨어요. 우리 남편분님 그래 마음에 드는 거 좀 사. 라고 한마디 멋지게 좀 건네주세요. 수지님 벌써 6시 다가옵니다. 콩디 뽀니 언니 우리 내일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암요. 우리 내일 또 만나야죠. 유정선님 콩디 시댁 진주부터 전북 친정까지 거의 1000km 다녀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1000km요? 내려가서 부모님들과 지내는 것보다 명절에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내일도 병원 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5416님 콩디에 저는 동창들과 여러 명이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이동할 때 콩디 라디오 들으며 다녀왔더니 동창들이 이모님 라디오를 다시 하시냐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저 완전히 인싸되었습니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5416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함양휴게소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지곡나들목 일대 지금은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주춤하고요. 기흥에서 수원, 또 판교 분기점 진출로 쪽으로 정체고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월곶 분기점과 서창 분기점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나흘을 쉬었더니 지난주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퇴근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찾아온 월요일, SNS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늘 하던 대로 착착착 업무를 진행하셨는지, 이게 뭐였더라? 조금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진 않으셨는지 오늘 하루의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9월 28일 월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이 곡은 0808님이 명절에 갈 곳이 없어 살짝 슬펐어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어요.

0: 가지고 형제들도 멀리 떨어져 살아서요. 노래 듣고 힘내고 싶어요 하면서 남겨주셨는데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4719님은 슬디 전 그럴까 봐요. 가게 어제부터 나왔어요. 사흘 쉬는 것도 좋던데요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어제부터 다시 회사에 나와서 뉴스를 했어요. 근데 뭔가 조용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아시안게임 메달 소식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미진님은 슬기님 연휴 끝나고 환자들이 어찌나 많던지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바쁜 덕에 시간이 잘 지나갔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가족은 추석 연휴 전에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 연휴 때는 다행히 나았거든요. 아마도 그때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하면서 감기 독감이 퍼진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안 아프셔야 될 텐데 말이죠. 이소영님은 안녕하세요, 슬디. LA 갈비 괜찮았나요? 송편도 많이 드셨어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LA 갈비 만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셨군요. 일단 송편은 제가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양을 좀 많이 구매했더니 남아서 냉동고에 얼려뒀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쪄 먹으려고요. 근데 일단 제가 한 LA 갈비 대성공 히트쳤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도 어머님이 전화해서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맛있었다고 해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감 좀 붙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저는 LA 갈비 들이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오늘 업무하는데 살짝 어지럽긴 합니다. 뭐한 것도 없는데 커피를 벌써 석 잔이나 마셨어요. 지금도 살짝 몽롱하긴 한데 저만 이런 건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해피타임 참여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번호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3: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0: 가면 집으로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더라 가물가물하더라도 저녁 6시가 되면 해피타임 찾아오는 루틴은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잘 듣고 있다, 잘 도착했다, 출석체크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출석 체크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이선욱님의 신청곡이에요. 티아라의 러비더비.

티아라의 러비더비였습니다.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9291님이 해가 빨리 지네요. 걸어서 퇴근하는데 늘 선글라스를 쓰고 걸었는데 이젠 선글이가 필요 없어요. 걸으며 신나는 음악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낮에는 아직까지 좀 덥긴 한데 지금은 좀 시원해졌나 봐요. 저는 아직 방송국 아니라 체감은 안 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그 어두움은 확실히 가을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따 퇴근하면 저도 시원한 바람 마음껏 누려야겠어요. 백설기님은 슬디 여긴 제주도예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내일까지 휴가라서 내일 서울 가려고요. 바다 보면서 바다 멍 때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휴가, 내일도 휴가시구나. 추석 연휴 붙여서 이렇게 길게 어디론가 떠나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추석 연휴 동안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가기로 11월 둘째 주 주말 비행기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맛집을 아직 한 곳밖에 못 찾았는데 혹시 설기님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5696님은요. 슬디 오늘도 퇴근길에 출첵. 오매 불만 기다리는데 한 번을 안 불러주는 슬디 미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뻐해 주시기에요. 그리고 에미진님은요. 혹시 아침 라디오 방송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신랑이 차량으로 출근시켜주면서 오늘부터 대중교통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반가워요. 앞으로는 저녁 퇴근길에 또 함께하겠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출근길에서 퇴근길로 시간을 옮겨서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진짜 자주 놀러와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16분 지나고 있어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봐야겠죠? 이슬기 앵커!

지난 9월 뭐 라디오 공개 방송 현장에서 당시 무명이었던 서문탁은 한 곡을 부르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세 곡을 부른 뒤에야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그의 노래를 듣고 열광한 청중들이 막무가내로 앙코르를 외친 덕분입니다. 그의 대표곡 에치! 결코 시들지 않는은 서문탁의 힘과 정열이 그대로 느껴져 장귀한 폭포수 아래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곡입니다. 그 가창력 뒤에는 여성 로커는 힘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잠재우고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복싱을 시작. 현재 국내에 3명밖에 없다는 여자 아마추어 복싱 선수 자격증까지 소유한 서문탁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상 1999년 12월 재책인 뉴스였습니다. KBS 저는 이분의 노래만 들어도 그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지면서 막 충전되는 기분이 듭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서문탁. 허스키하면서 중성적인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데뷔곡부터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에치! 결코 시들지 않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곡이에요. 유선혜님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이승철의 My Love.

오늘 재채기 뉴스 정답 힌트곡 이승철의 My Love, 우리말로 하면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서문탁의 에이치! 결코 시들지 않는 정답은요.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었습니다. 일단 서문탁 씨 이름을 본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본명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서문탁, 예명 잘 지었다 싶죠? 사대문 안에서 으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수로서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복싱을 했다고 했는데요. 프로복서로 전향하라는 제의까지 받았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3964님이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근데 헬스장 가야 되는데 라디오 듣다가 집으로 가고 있네요. 진짜로 운동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목소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빠지시는데 왜 집으로 가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으로 복귀한 날이니까 뭐 인정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한 템포 쉬고 내일은 꼭 운동 가시기예요. 오다은님은요. 사랑이요. 오늘 일이 많아서 이제야 퇴근해요.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다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이번 주 버티면 또 휴일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고요. 남아영님은요. 사랑이요. 우리 엄마 혼자 계시는데 또다시 사랑이 찾아왔더라고요. 든든한 분이 계시기에 타지에서 마음 편히 생활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사랑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뭐 꼭 연인만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나와 하는 사랑 이런 것도 사랑이라는 감정 참 중요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의 사랑 저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메론 사탕님은요. 사랑이요. 서문탁님 노래 따라 불렀다가 제 성대가 아픈 뒤론 다시 안 불러요.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왜 수찬이 씨 노래도 있고 뭐 높은 노래들 참 많잖아요. 그래도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데 서문탁님 노래는요. 저도 따라 부를 용기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성대 아플만 했습니다.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채책이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들으니까 언니 너무 멋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네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커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0533님, 명절에 집이 북적북적하다가 다들 떠나니 우리 쪼꼬가 사람이 그리운가 봐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쪼꼬는 치어하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진짜 명절 때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김윤지님은요, 슬디 오늘 마트에서 장 보는데 호두과자 코너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지나쳐 하고 구매했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손님이라고 떠리해서 다섯 개 더 받았어요. 레드벨벳의 해피니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역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럭키비키한 날이 이어집니다.

듣고 있네요. 저는 어제 출근하기 전에 공원에서 아이들과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데 트럭에서 또 호두과자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 중에 저만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한 봉지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못 샀는데 오늘 윤지님의 사연 보니까 아, 내일은 꼭 사 먹어야 될 운명인가 봅니다. 호두과자가 이렇게도 잘 부르네요. 아참, 며칠 전에 제가 밤 트럭 놓친 사연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 그 트럭을 만나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호두과자야, 너도 기다려. 레드벨벳의 해피니스 들려드릴게요.

레드벨벳의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이성님, 슬디 여긴 금강 휴게소고요. 저는 추석 때 일하느라 오늘 일 끝나고 이제야 시골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이에요. 도로도 뻥뻥 뚫리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에 일하셔서 뒤늦게 쉬는 거지만 또 그만큼 여유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부모님과 시간 충분히 보내고 즐거운 시간 가득 만들고 돌아오시길요. 설지원님은요, 추석 연휴의 시댁, 친정

다녀오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오늘 아침 남편이 해외 장기 출장을 갔네요. 당분간 반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 땡큐 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영등포 사랑꾼인 친구가 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출장 갈 때마다 저한테 울고불고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 이제는요 남편 출장 간다고 하면 밥 안 해도 된다? 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다 비슷해지나 봐요. 그나저나 남편분은 연휴 때 이동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또 해외 장기 출장이라니 걱정되긴 하는데 건강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였습니다. 8994님이에요.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자전거 사서 지금 자전거 타고 한강 나왔어요. 날씨도 좋고 한강 내음도 좋은데 제 체력이 살짝 안 좋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체력은요, 집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헬스 선생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차곡차곡 쌓으면 빌딩이 되는 거라고요. 8994님, 지금은 짧은 거리지만요, 이제 점점 더 먼 거리도 거뜬하게 다닐 수 있는 체력이 허락될 거예요. 1773님은 주유소 들른 김에 문자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일했네요. 퇴근길 무조건 빠른 노래 부탁요 하셨습니다. 1773님 오늘도 애쓰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모습도 진짜 멋집니다. 빠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배지연님의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 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6: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0: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2: 핏핏
5: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병수님이 슬디 명절 연휴에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서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묵국 칼칼하게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국이거든요 하셨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아, 나 힘들까봐 이렇게 요리해준 거구나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든든하거든요. 병수님 덕분에요. 마음도 건강도 회복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이 더 행복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슬기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는요. 서지영님의 신청곡 신승훈의 엄마야 준비했어요. 이거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근래 들어 많이 한산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정체고요.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각각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상일에서 구리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난지나들목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에는 잠실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단체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나.

0: 재치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 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